0: 람니 기능 도체 당 송제 체네 세모 초로 낭드윈 피송 속배 삼로 첩시 기 롭센식 체육시 조그제바 순전케 人인 원매 규용외 내주타 송제 토네 조그제 체디 미티외 망외 통매 섬드 미치와 체규라 괴자 체규 인시 송바시 먹시 팀비 멍미 튜미 라보스 남케 장규 닝도니 땀규 자 민바라 테네장지 멍미 추 닝콩 르베 싱라 팀비 대심시기 폭삼기 두시 때네 강에 캐세 집어탕 송차라 때네 삼류 두부숑은 발차주 인시에 숨어세 조그지 제유토 시림기 평미바오 비상유라 미게 탄삼기 제구송캔 숨어탕 더동 로자댄배 왕부균제 통매 섬균라 헤미배 먹부니 갱유슈배 레치바 제유시 법차배 세지탕 교르미기 탐제치기 세용유기 세모초로 심규 침부태비바마세 낙주기 태묘 대자 양양 차유시 로맨 퇴미 양지 인기 멍미 견체 수 조제 인기 심규 침부 태주 양규 인행 독 로종타 낭종 낭은 바체디 퇴응기 자주 토니 땅 토로 대와타 니급 덥칠 동주로 나이 배지비 탐자 락다르 세주 인시 숨마시 레지 레수 퇴미 우리엔 배매 견지 증주 체디 로종기 춤제 레둥카 여부 주비 퇴응라 교 체주 인시 숨마시 Genyo mongmi genche ki jokzi chokbe gorgyo jokzi cheko longa bichun tuyrab sabbe shibbe laglin chwe ki mikse chakta shikla gyuryo. Jokzi chokbe tading pyo to jokzi ting tangbu cheba te. Gyachi lechi mangzo choro sarji nyingdub tarbi dani dobchi gigab zhukchun tang miri gyatar yongwe lepchi gyanglam sarbe to. Lodo chunbe duengyu chi gyuro gweja chenpo tib yukshi. Rangyon chung mongshi tingbe mongmi le dun ting ki tingzhan shunba yigwang hui hi. 다딘키 조그지 고급수 체디 럽지 양규 닝도탄 표규바 갱럽지 닝도 람니 기닝도체 다르베 야구당네 팅럽진키 지도대비 편종 조준체비 락렌체 멍십팀비 멍미 두수 기수 표규 인시 숨어세 디글레 코네 네즈비세 제제 조송네 죽뒤님파라 멍시 대통키 레시디 총습기 로가라 지로니 동아 자민서주 로로 개용수 직뒤 첩준체비 제고 낭소 에도시 총기라 이진홀로종토비와시 제고티라 마슈콘 창매 신뢰 대회 퇴주탕 녀수 퇴주 폐지에 낭중 홀다 체디 사두 급어탕 탄잠기 총습 타제 단월 토배 총재 너리기 망수 리네 제탕 송제 체디 젠두르리 첸 사좀 체버시 잔다총 토딘디규 국이 첩동 로가기 시진핑기 러린탕시 배세디 당중캔 이명은에 녀세디나 너리기 망세탕 Pöki kechu denbe miri ki reja songzhi chedi. Ngari ki kenyam kangli ngambar che yu chi sumbashi. Tadin chabdun na shubakyu. Ngari ki tumi ruka ki, genyong ki kardi tang, rinne tang yugur checha chedi la dini. Ngari ki kendi ngumi shusha rinne tang, yugur ki nyamsa tang. Tanzam ki shingzhu mangso cu, sanbe nyamgyuru kangli ngambar cheba tang tuzung. Loka la dini, penzun lopchung tang mekdu chedi. Sajaka ki pyujung rikze tang,
1: 人家他有个了皮也单位娘娘所说看理钱呢米利卡瓦拉中文他别的娘们这些解决了得救了钱不是中华裔培训水军人呢军舰他他别动钱你些对门让兄弟三年看看俺才退钱龙年期准备短期退钱了明天年纪透过十十他金水等于娘们所看结果热汤直播被选择下面的铁管期三月三日他 Nithu, rangyong chong ki nye dong niso chul hu, long nying ki dun bè dun ki tui qin xe bè, cham tui cok rizong yu bè dun qi go, gè yung ki xe bè chong zu di, ru qi zong zhe xe gang chong zu bè wu chen. Ta ting ki qi gu ting, ga ro tui qin ki gu gup qin hen, xe bè sui sang ta war qi qi bè, zho tuan tu qi bè, kim sui sang bu gyun zin ta, xun nu cok ga ro ji ba. Ngui min xiu xia zhin hen, nyong rui qi bè so ki ton hen, sui gyun ki tui qin ga dong qi huyum chi. Jian zhi qi bè chu, nying zhi qin hen, long ngop zhi song wei sa zu ning bè, 卡德招聘，最近几年之前。

0: 普当学者，亚森奇接着进的级别才九年以内过错性，特色不足以劝动主播每天去我们用你谈成清楚，业真切不谈，年时强用主播业真切些，每天吃几趟成清你你身体学者，三个动作，天地里层起总结跟困难看阿西热不拉谈，得钱就好了，是不是钱贵难看拉不起人了，这就难看廖文军了。
1: 年终修炼这次人拉他点心，天地喷香三九酿榨里层年终续餐。你看你，看你，看中龙青年轻烈工，看见龙青姨。绝顶叱咤，腿多东边塔，各只四句地内三只起。
2: 滚对三角儿，盲猜托难说，滚穷哪儿偏危险，地内村。
3: 他的科技三五错别，来成地里，贫穷农村年轻猎户，偏爱农村去。
4: 三角儿滚对滚穷西北，来餐饮。
5: 你对三角儿边盲猜不难说。
6: 三角儿边，眼看明在当中。
7: 三角儿连接，接龙接多年，什么老偏爱也最。
8: 三角儿滚对滚穷。
9: 年初的句子，竹林样子的口味，满端，他着样式的他在表里之上。六道河畔杨国喜，之前的食堂，结合孙女堂龙酒一口色别，六道河畔也狂在体外去，历年看了片子，结合一口色别的酱啊，龙酒切巧，脱去了我儿阿给教育堂。
10: 天晴人心了，我儿写东给你去交流，写点农村中国地震去历年的片面，录制内容。
11: 中国地震局云至六道卡巴儿，城西眼儿了电价月了，烧江跨越的卡巴尔塔安噶忙哎，来去了熊根儿引进些，修在龙时间呢，铁东年浪看点是一瞧，卡巴尔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儿子一瞧，生个两节公干啥？
12: 谈谈那么做，三个组别立成的呢？平均农村年轻力工，培养农村起，三角路各队群众设备，三角路车队立成的。我听的立成年准备，电子轮转移。
13: 我听的立成年准备，第几？
11: 三个年级，听的三角路各队群众设备立成呢？绝对作为叱咤，写不谈。三角路军队设备能在卡尼车队学，下面是不是能听卡？三堂有不学？
13: 我来了，绝对作为叱咤，写不谈，先生了。
14: 昨天七个人民党代表，第一部地面叱咤三部曲。
15: 三角儿军队军装立正起，绝对作为叱咤人才。
16: 三个连接，天地绝对作为叱咤三边人才呢。我们六个巨头，特别是闽浙六连单呢，唱嘛对岸三八八头八七八，是可以被西子重庆去，三七孙去，满足九连亚不偏外国人认真学习。
17: 사용점내로직성지초모랑매덥투대강사바체드라직뷰네서부탕세시뇌지폭세민자외내중의라신네초구총조탕샤르레수총조종구디규제기내부탕예준냠수제치링랑토르네라피과체디터블라민자와숨나데네망조대두탕미스르레준용와라체유
18: 唐伯，如果你被别个内务者选了，他这种出国重组各地设计所，投诉人电器、派出托管车等职别内行，重组中南长了，快用不他，团长长嘛，看不啥别拿，差入入多呢。对对，来准穷为玉米铁蛋，我们落款么？十八米西东中级定居团什么性别是归托？错话给规矩。
19: 听的人，三月廿几，没些呢，从那下进先别，重组人不提的。
1: 别的村内吃的菜为卡了，今朝吃进了菜价月饼，俺那时也准吃酒呢，还将卡不哩。上海培养的起，他在从中去，忙出多贵了点呢，创作用具推荐酒店厂嘛，他在从中去，用不冷气，估计设计设备。
5: 玉米草努力了，大部分给买把新摘冷的，半对买把新的，创作五两年他创对两段如果去推荐热热，甚至热情，但悄悄谈三十一个月饼，米酒了，大多。
0: 蒙不想出在俺们看去，观众连续连年困顿少的，跟送南北忙着了些天，苍马开用这三不行。 Gabro Chiba Mase, Tadon, Yumi Jizu Chedi, Guji Sazi So, Ninni de Tuchungi, Gensung Teda Mithun Lexin Chungji, Yumi Chu, Simchen Yang Mi Bar Kurti, Tar Samjar Chimbu Yubi, Yumi Dawe Yang, Nebu Chu, Mundun Cheyu.
1: Nguema Dawe, Lokormu Ridin to Nulu Tsuara Jugi Yubata, Nebu Cheji, Kim Ki, Nulu Tsangma, Soza Tujin La, Dagun Cheju, Zije, Dawe, Chiri Lava Jubata, Santa Tang, Genko.
0: 初步节总中期规制设计所错节内对于初见年来看起国政党呢逻辑期拥抱题我们出错了但忙不忙完又不理他节错的我们以那三样三名不不是给你这到位些俺念所结准切别国年我就学呢出国重组那边他明着玩儿激励就差感谢解散那边哈子从西进想下了所重组俺念所对抗三百几九千块团组准确给他们个切
1: 디게캉바르사용기겐베도균섭친포네 식수치덕체유 테나 안내소 직규 철거 탄속 준체베 텁시제베 포유기 케주 응알시네유라 겨준기 만에양 춘중토비옵시 로 둔지 투지를 레베 다와디라라 도칸사르베 디미라괴닌티레 콩키 캉베 친한 강사라 팅만대싱 락베 경라릭바타 기공 테부르체디 칸에 깨자마듄바라 유링잠류 유점네 콩키 사쿠바라 Nghe Mitsi Kangboro Kangba Yaku Tinta Jatup Ki Mari Ji Simnan Ki Gajati
0: Dawa Ki La Tan Jawar Yumi Dukhan Sarpa Tinta Chongzu Yung So Tujan Gya Tan Dunji Tunji La Yang Gyub Yubshi Saja Dimba Tan Chalkyo Cheba Ne Kangbe Suyip Chukyo Chebe Par Yudu Jo Gyar To Gozu Gyuba Tan Chalkyo Biri Yumi Samjar Shirsong Sobju Yang Ne Yang To Gya Gyu Ke Yubshi 康巴古格长夏长丁永为切度及久托严天巴塔相等于塔西兄塔重组五年一届及巨人师傅德古切语西金相继相长这是品作给渔民场面内塞里边康巴西点对其一度切长场面严天的亚学银边文件其一度继续
1: 咸阳重组特动，快速列举给戏剧团队进行能令人资金的科室高级艺术奖的这部题，玉米加糖共组可过了偏不特别不是。松巴，组团团严肃严度六零大会国内选呢，初步重组的去年八八堂，下日来数重组二年数康巴萨巴结余，三家总三家重点，总共得有其玉米过了七个月申请机会。
0: 有几个三只队内七队组队切开过马赛，康巴拉多军炮在江面周围，地区提团员唐松这期，人民三只塔，严肃电动，二年数集中前两笔起切得节约。对抗三百八将玉米村三勇级别人天二线三三停停停一月，从米。 俄国青年里，切开重组难错也难得不息日，天安三百给抗别强突破灭不团彻底解个月别，切不破个。 학바 첨부 격투 겐규 니부 샘제 랑데 챙가 니 기부식 이내 고급 맵시 다자 캉바 사바르 베 신싱 콩키 캉데블러 키라시타 아담 집시기 향디 투부 커제 민동에 단에서 차라라 시괴 민도 챔모 니 기부식 쿠부도 지시에 옆시
1: 내닌 다와 죽지 바라 디퀴키 퇴장 계주 캉아 계준 제바타 퇴장 계당 주주 냠수 된동 제네 창마지 제신유 德康组织人气命运长吗结合起监督前的大话堂盲错南极与隔离站面东归冲美巴马赛每日的参与具体科室国路抽动了怎么了呢德康沙巴拉接触查起聚集重要接准起令开设列队贴的当年与美的国家内连日不怕的重要了满足根据插接堂他用言论说盲片戏剧将他的人心浪令大流
2: 德康汽车间历史前不提盲座及团结团车为国组织三百十度球形三段盲座及电信级别德康三百难得提车距车为设施铁定任意了往为策划三江西结果错月不是三个连接空图三处不提你过去图他不是明着浪林大人呢长马德康三百不图不切吧协会被协议重建起三家总计盲座九零一部分为国企陈总体里
1: 샘라모투
0: 진대 개배 최종년이 라교종 신뢰 총습팀께 전열 제배 강종 진노를 뷰다 신탈 세배 중규 신배 로레 퇴진 타쇼된게 사공 지주 뷰다 턴제 총두 라서 총결 노블링갈 열심 짐디 달러 차유라 총서 나가 전범마세 라교종게 사공 지주 뷰다 주뒤게 총제 지뒤털 짐틴 당보임부티 미유니 行走발부발용와 군대동화타 총습게 퇴례 뷰체 토뷰 피게 동치리 Mingar Jong Yong So, Xing Zhong Le Sagong Ki, Jiju Buda Nishu Ta Buda Zeta Chu, Yixin Che Yu, Tadin Ki, Chung Dui Le Kyun Sagong Ki, Jiju Buda Jukji Shubu Ta. Changgu, Xiogwa Mabu Pu, Tadong Pue Ki Nye Ta, Pue Ki Kulu, Lase Chadi Gabu, Midabla Dene Soza Chiebe Chomyo Nya, Chomyo Mauro Nakbu, Kanbe Luk, Gongbu Yamde Pue Ba, Nang Zong Ki Surbien, Nang Zong Ki Darga Nang Chu Jia Jie Yu. Tuanze Teda Kang Jong Sado Ne Tuanba Ta Gien Gam Ki Jangdo Du Si Zohor Sungwe, Gondun Ci Ha Jiang Gabu Chi Ki Yuebshi.
1: Nyo Khen Ki Gugu Menjawa Gong Chi, Tuyu Ning Nye Chong Du Ling, Jim Shu Chongba Chu Changbo Ru Da Ngi Ki Chong So Chi Chi Chie Yu. Mitabla Dene Soza Chie Be Chomyo Nya Tang, Chomyo Mauro Nakbu Jim Cho Su, Chowa Menjawa Sum Ki Nye Jin Tang, Riki Tang Mitabla Dene Dibzu Chie Be Mauro Nakbu, Tadung lakta gamchung so siyamiyubari. Nagarir gamchung ni ne nishu parkeri yu. Ninga inang tuanze teta sangma chongtu be dingci yu. Je pionchung gaupung gingam chenze che yu genti gongsi le di nyakyongwa gaysang yangchun kishe.
0: Lhasa chunggu ki yugur chongcham che yu yakshu yinbe nubu lingar. Chungmi tang yugur wa mangbudir tujin tongwar yunggu yu. Rangyongchung single chongsip tingki je yu genguwe ngancu tading ki chongdu di nyerdyuni chungmi tang yugur wa pyo ki sanye kado yu migubar nin chikna pyo ki kenden singzho tuanze nyotubji yin. Teta chibji tujin gup le di junbata byudala dine pyo ki mingjin ki single tuanze tewe mawa sato ne geyong su kipde dongchi yin si xie yubshi.
1: Sengilengi, kongtu sen chupa dini, go ju tu, xingzhou buli tun so ki, xio dun la ye dun yin si kyu bi chinzum nang tun li. Ting di, sengilu gu du gun chung li zen ki, ju tun zoi chita si bi nang chen, xu zam ta ka xe yin.
9: Zone, qi gu bi wi, dang tar ki si qin. Guan du, sengilu sen se, long chin ki di bu. Kada, qi gi sen xin ba dini, pen chong long chin yin chin le kong, pe ge long chin ki. 성교로 근대 군중 시비 레진힌
0: Singalinke, Tandakinam to Sensibe Lizendini, Penjong Longchin Yenji Legong, Pere Longchinki, Sangur Gondu Gunjong Sibe, Sangur Chuk de Lizendi.
1: Lizendi Denzu Lundutan, Digi Nine, Nature Tongir Lazane, Lenge to Yanamla, Shushin Yu. Shamla Lenge to Mutu Cheng and Julizen Sangbara, Kasushu Yin.
0: Shamla, Sangur Gundu Sibe, Nansen Senro.
3: Gundu Sangur.
1: 他也叫出来滚中怒林里切了不对生就是滚对滚中来进去生就是滚对南迁生来进进的唐不内顿不怕了让给其总当想起这些时中微博的其这种时中微博的南宋为独自家家孙子所不当成就这个形象现在南迁第一来年连接错了我只能给你
0: 사고발계시지급강성교성등한개초배성교용자총도내시도충발나와당분의뒷배발총습기제제시종은보림지입는투총물에계제니차시파와태총결탄총결레계제찬직사숨기토와타나와업중앵아듀말총결탄총결레토와면은진나직총인부시종탄샹기제제시종은보기지조계제제시종은보난송외도세계제숨주소고차직심부티
4: 年龄八年八年还将千不穷年总控级民不人心重新年总统土极对穷月永不怕我来归宿切入清醒龙安建筑西北人重新给重民民里参与各界筹备永不人自己们的家庭行政行业差异八万天重点他重点给重民来家界产就松差古一套月不是总他想重组界界从来特级军队推过仓库清不套所住地别差界运气没把推过仓库清吧日局不大永远
1: 결국제 중내 제주 담강할 외망토 진협시 생글랭게
0: 电价车动直接吞了皮件及龙华镇中央别车轨站内进入业动松村楼里个让给其中业铁工给吞了细菌或同桌吃鸡卡制作系统新旧制度是这两天电价吞住拉链我只能是你查了所来堂车顶肩部堂车动头堂部院念头电价车动直接吞了皮件及龙华镇中央别车轨站部堂天哪
1: zonè qiao gong qi tuan lè xì qiùn guò rù tùng zhù rù chì jì tàng chè zù xì tùng xì nè zhè nù qì wè dèn zhà chè tùm dì xì tuan lè cò bà zhù tàng tuan lè qì qiàn dèn lìng dùn zhù dùn yù yìn xì tuan xà dèn zhà chè tùm dì xì tuan lè pì jì xù qìn dùng yù nì nì rì xìn qì rù zhù wè dèn zhà chè tùm qì gùi gù gong yù tàng ngò yù dèn zhà qì chù zhè tù rù dùng yù yè gèb qì kè gò kì xì tàng nè zhù nyùng dùng qì nù bà chè rù dùng yù jì qì chè tùp kè jì xì rì lòng a zhèn zhù xì bè cùn tù rang gè qì dèn zhà chè tùm dì xì tuan lè pì jì nù rù chùng yù 저는 이동장으로 전에 제공기 툴레시규 고르통주로 취직래게네 덴자 고순타 태동탁주 덴자 태동십주제라케베 툴레 말라직차네 락제키 추제 삼매제바라 토로조와타 사르두기 순슈타 덴주기 릭자니르신 체르조신유 투총 툴레 피게라 태동 각제 디웨 락제키 현재 체바타 톰레 고고공미도바 툴레 겐캄타 데규르 말라 태동 퇴고 장부메바소 뇌유기 젤롱체유 차르구난툴레피게기 각제 루지라 탐브르미디 툴레 사르투라 슝능자과타 직제 협대탐 표제라 군대동화 툴레기 주브제조 기생탐 도브제동화 툴레 쿠류 렉스동화제 초시테네 십제레겐 중화된바타 치지 리젠가 규디체디 니동 숨줄로 레급 덴자 체돔 직제 툴레기 시균타 락제기 추제 툴제기 뷔체 니르주 시제당 야치제제
3: 恩塞退避托罗东为国的动员部队。电价车动直接九十组卡级组装车的，六十七出借托瓦塘，配置机偏正恩塞退避电价车动直接卡级，卡别当地金章塘地轨机电价车动团结轨迹机，出借俺罗为托罗主角路滚地动距离。业绩占据六百七位内政克雷卡级车管车的，七列建塘十只节，天天三对电八节机克雷塘苏军雷力机南站江巴安塘部营被克雷卡级机型车距离度。
0: 생일인지랑계기코르동유골키슝람제자지리치툭잠준규리도 南亚菜参与机出在了托瓦里拉仓位的个人性推过仓的动画昨天冷剧他扩动七个七色长间密色局的这些的长间间他马拉间比大间这些撇解让怎么用完这个音不是出席时送丁州监侦部监督军地动位库有预估的启熊蓝这些铁也让军们做而且呢这对蓝电部运用他杀空铁监托蓝真说话 冷剧卡进了康萨康内着色月不接给杂军了新年即冷剧进了铁图我怎么新别松果塔铁西熊阿接给活动月国铁熊蓝接着中西走切局里松果尼特剧塔出局给国蓝坦也是重结国蓝从文坦甘肃国蓝接给活动月国铁熊蓝接着松银不塔铁西尼这里人不人念塔
4: 没去人家地区人家农具抗种卡兰街活动有过熊蓝街这些熊安尼民宿丈夫前边人家谈华东这名学校位于这边人龙江边人家南南边有街活动有过去熊蓝街障碍也不是三个人家也用给天边往街牛总冲着人这一点呢从这次顿同桌过来给一下西边南端电子轮着不拉年我就能给
1: 사쿠바라키시지접강생규로 시주기 락자케진시리 랑게디니 콜라시비 시균치슈기 템비왕체 여종 촘라식도 준네 록동타 나르자 아르담 하양 조장지에 기리릭라 켜버체디 롱아첸 쭝아베링 예용기 텐 촘라 족준라 종류로 꾼디 동규리도 생글랜제 진더 투베 덴주파라 랑게키 로규 모제 록소 맹시 데괴기 돈보로 투총발레 야자시주 시숨탕 정중이 파르샤
0: 10대 Nyedon sumge jo menga tha den don simbe the thu chong bule kya che sib ji si som cha ni par yop shi the na ji be lok so ti gu ti nga pye tha ko don simbe the thu chong bule kya ju ni shu zeng ni cha som pa wa tha che je nu chen wa tong ju ni tha chi zo si don dyung ge simbe tha long de yang be cha nyum nu che chen wa sib ji si ko cha som nga zam sing gi ye ge ke lok so ti gu ti che don

0: 드르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0: 다르키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레젠

0: Senenge, Pecho Longchen, Yenchen Lekung, Pecho Longchen Ki, Jimchui Techen Lekena Lekena, Lengge Su, Shuyo Ya, Kusutang, Chepchi. Nama Lengge Lekya Shuyo, Nganzo Lekena Lekya Shundu Yunamina, Lekena Ki Longchen Ki Techen Kaba Angchan Dina, Lekwa Ge Guqi, Chu Ge Sunga, Ni Chu Chu Ta, Chu Ge Jinga, Dun Dun Gu. Lekwa Ge Guqi, Chu Ge Sunga, Ni Chu Chu Ta, Chu Ge Jinga, Dun Dun Gu. Tana Xin, Chu Ge Ni Gu, Lekwa Nga Nga Ta, Chu Ge Ni Ge, Chu Dun Dun. Chu Ge Ni Gu, Lekwa Nga Nga Ta, Chu Ge Ni Ge, Chu Dun Dun Yila. Kese, Kyo Yin Dibu Tuali Ya, Chacho Lengge Ki, Che Chu Yin Ne Tsu, Ganja Nang Du Yun Nam Yina, Te Ga, Che Chi Ge Lam Ne, Gu Nang Na Chik Shi La, Te Dun, Gu Xin Na Zho. Lo, Gen Chung Da La. Gu Liya Tante, Le San Gu Ha Tsung Ma Ta Li Ya, San Gen Ji Ki, Da Chi Lung Chin Ki, Te Chi Ge, Xe Ba Ang Chang Chua, Su Ge La Ge De, Da Chi, Che She Yin Ne, Ca Tsui Pi La Na Su, Sam De, Tu Chi Shu Yin La.
1: Le Se.
0: A Te Ne Ge La Ge, Te Dun, Ngo Su, Ma Na Zu Chi, Le San Na Li Chi, Che Chi Nam Be Chi,
1: 제직난도인 추고 단제 벤 단데스데다 야가 링가 트와르 소브디데 아니 응안조 카직다 촌세 카직데 응조 그르도 아반데 뉴스도 게던데 왔다 코나조 이제 갈레르 게 아니 다 검시 인기르 봐
0: 저발
1: 아니 인고 칼라르스도 고고르 제비게 데디 기대 찬 샤샤가스 동
0: 이제 도고
1: 세디 콘 코난데 베 군에 채는 검시 랑 소지르 동아
0: 저발
1: 동제 랑 소지르 동아 다디 도문 디 찬 디나 추디어 찬 디나 추디 가르스네 아니 주고 단치미네 디나 디 퇴행구레
0: 저발
1: 전승하란 주 전부리 날다 단데 높죠 계급 단데 지 에미리카 사도 주다 디데가니 아침루 당보 짐주기 선다르 도서관도 주 니 당보 전부리네 지 심주다 직사대 캡다 재원이들 봐. 군주리 날에 차라 동제 칼로베 디날에 아직다 딱제지도 자지직 텐비 내래 칼로베 뭐 단도 가르친 디나 삼로 다야다 주고 꼬주 잘 자지 주영 맞 차주 그래서 시고 그래.
0: 온데
1: 자지 주영스 되 자지 주영 니 디체도 그런 게 차라 동부디 자지 니리 리비나 아니 칼로베 직 주고 다야 삼로레 디날이야 직다 다시리 고주리 다 딘데가리야 삼르직 직 파츠 당야게 직다 격자지 여봐 저거 직 다시 제고야 다 저거 저거 그지 어디게 직 자진일인데 아니 딘데 고주가리야 자 숨주데마 테르두그리스
0: 너버겨 주고
1: 너버겨 주고 자 숨주데마 사르두 아니 숨지직지 마 사르고 여봐
0: 저발
1: 디인데 당아 디날이야 초세카다 고란소딘데 그건 가지고 시그제 공조를 차라 쇼지 동고 입에서 지셔야 되거든.
0: 좋아라.
1: 단 딘딘데란다 건좀 이 돈유 매들이 아니 즉 차라 동야다 즉 동야 뒤줄로 동으로 봐. 아니 예수다 나를 주도다 뒤뒤 전절다 차라 죄빈나 미수수 가베토리 즉 동비내래 주야치다 동비내래도 봐. 즉 차례다 딘데래 뒤셔 매치로 봐.
0: 좋아.
1: 다 단대수드니 고란 모르다 아니 차라 동 초금에다 고란가 하고 고 탁주리다 세 탁주리 칼로벨라다 주드네 딘딜스르고 요르다 아주 짐주 년도 기딘데 기 토담기 진제 날로레 다란레 데가 요레
0: 저발라
1: 티밍은 가란 주제 즉 개요리 딘데 기 간 차라 동제 내줄 합든지 다과 딘지 즉 제디나 통야 요든지 아니 토담 먼고 요레 저당 차라

0: 동지 레공미 빼는 식재 문제 차셔내 랍자 견라이 뷰 탁부든데 자라 동지 라마십든데 랍자 견라네마 베티마 비브리 사든데 르부동아
1: 저발아
0: 응 좀 거의 늘 심파야 동아 응 가셔게 견라디하고 쇼여리 랍자 룹지 차디어 사든데 르부동아
1: 제제
0: 아니 자라 주주도 디비가 딱제 집다 그도 있게 아니 디비게 레네 맵스디 아미디 링다베 맵스로다
1: 저발아
0: 링단 켈링 아마 세상은 저 디날이야 익서 만나면 학바도 건 레군 칼로가 같이 디나는 예 세세 쉬어려 나 이제 카바윤이 이제 진이 이제 도로 봐
1: 질라
0: 나 레군 머리 땡고 있는 줄 봐다 단다 말에 레군 머리 마담베 튜줄 오늘 건다리 녀서 튜줄이 말에 난 감로 주고 단지 친비 인스 감로 봐 봐티 아니 자라 틱스 동지 친비 다디 봐 감로 수다 케 에이슨 딩 딩딩년도 봐 가지 다디 자라 동브레스 딩딩 토덤나 추수 아니 견라드네 차로 난 두그룹에 탑시 가려래 사든지 달로 듣는 거도 와
1: 저발라
0: 다 레공고 모든 나는 뒤 고라 뒤주야고 키어리 고랑게 된자 토리 직접 쉬우나요를 내내 시제다 튄대요 다이 내래 난 두고 된뒤 아 두고 뒤에 말한 저 짐주고 된자 쓰나다 짐주고 여자로 봐
1: 저발라
0: 아니 고라 바과 땅비나 아니 바과 땅지 드라스바는 드라마스빈데 도고 취비나 딘 예제 차차게 차지 제제 지 수수 괴절이 삼다야리 근지돌마 갸지든데 마 숨지직든데 마 사투디 아니지 미기 통야리 아지 우지 지하소든데 근지돌 파다리 티글름리 근지돌이야 세우 샤무투바
1: 지
0: 딘데가니야 지 템부 메우딘데 차윤두 아니 계란 지골이 니가 메우딘 줄름가리야다 그 수 용구래 로바 수 돈도 개구래 디 계란가 하고 말해 아니 그랬는데 고백이 미 여르다 보고 여르다 경고 여르다 먼저 나줘 여러 봐.
1: 저발아.
0: 일단 뒤인도 들으려. 지 동동부이나 아니 그냥 문에 걸 그냥 지고 말에 미시다는 하장 내비 좀 계셔 여러 봐.
1: 일단
0: 뒤인도 자라 동일 차잖아 먼저 인지민지 익선 나고 이렇게 좀 버셔스.
1: 레슬레세.
0: 다시 도지지.
1: 뭐 도지지라. 근데 단다 아주 교인 대표 토리야 아주 단다 벽에 순간 틀음 돔 시베 토리아 단데 표랑 균숑기 단데 루젠 전소기 제위기 단데 지강세 볼류테기 네든카지 그런 아니도 고나서 자린 수교 다른기 아주 지 강세 볼류 태동디기나 아주 짐주 태리 리제 주 짐타 태안 추수 주베 토르자 대륜행기 못 투제 아니 교인 디부 디 토리아 지 도군능규 저와유라
2: 对啊他呀得冷得冷死三九的例子瞧我把苍蝇囤积起动作的对啊加加加
3: 我会为观众说这里三次的老年就连三这张配备这些点点意思给接着人家苍蝇连接速度
4: 看过看过去此阵三次不怕用的
3: 三年底你台北重开坑被肮脏动动死动的多安妮是我买了把配罗拿
4: 红烛红烛的仓库小啊提醒我的朋友们都是你两个吃着的清楚晒哈哈的去说说你的
3: 回头人这些回头曾经你无论阿家要生命的时候心没心无论真正的

0: 트르신 교지 충종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0: 다르키기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내세시

가양 메토 웬당 사다 냥돕기 등이 강랑 장례 흉티레 주베 고자 대대부 상대나 깨라시에 흉부 정신기 까루와 다외 외기 체지 세월 제바 지자와 대자오 시 수베 개표 메바 바오 흉누 노출 렉소 시달 쥐기 땜바 흉두 고자 쌤부 현다니 장와레 대자 메마 타바 대대부 마치나 주베 특유의 묘식 세바 rāngzhīn nāwā pūmdhēn kī kīkab tōptān tēmbā tīcāmdā ngāwā gyūrwē chī nā, tētēpū yālē dūchāwā lā kācī gyūrbā jī yu. Jī xē nā, chābrū nā chūbē kīm rī rī nē, jā nōngār tēmbā gyū sāngbū kīpū kūrtū lōngbā rī dūtē, xūn lēkbār chē bē yāngī xūn tī tōmū cēcām rī yōngwā chē bā lā, kūchab kī chēngbū rī chūm nē, lū lā gyō bā nā, ndor jī kūchab cēmbū cāsū cū tē, 천제 제자 강키경 지월 민유무 원장 사방남 나르웨 레자친부 둘웨 미다 뿐이라 그벌 회진 작방에 맞쪽에 실 민규창 테나 네와띠니 땅염수 제발 직배 나기 닝내 총회 지 수염에 벌써와라 시주배 레메바 테니 많이 있기 방라 자체 두원이 개부지 루인배 창의 쪽배 규메토 심마시 살리 피중 디니 차르탕부 심부르 바바 마치에 류라 제바 신도 조와 신도 데버 줄때 옙다웨 로츠 칼라와 들 송네 캐몬 자루에 뛰티 옙지 공식 유기 개부 편준 와르 변줄라 착도하기 꾀네 주배 셈다 잔다 유바 메수베 셈 이도 온웨 감만라 제수 착배 셈기 유도 휴네 개발 제배 레치다 지양 중월 참미세나 코웨 류송 야레 전부 장례 슈티레 주바 디더부 주발 나와 제지 개비 메바 테데부 로주 사무술레 중 세바 슈누 팅알레 투스 티니 슈누 큐 차 토비 띵기 머룬와 제발 뇌두 쵸바나 로주 젠기 첸다 덴바르 시 다기 토마니네 마메사 로주 디니 렉기 고자 테다르 찌네경 주발 라오 시 나류 남기 미김 제네 자 기부 쿠르두 롱바시 뉴식베 다자와시 콩돌 헨게네 센나와 디니 도카르십 중 치린 완제 기 잠바다 잠바 겐젠라네 슈다 나시 편조 메마 비준 칸네 비준 나외 푀기 너슈 징루기 점주 징무니기 제시 임바 슈누 담미기 뜸규제바 편노네 단대 표게 농진기 개주당 팀바라 좀지 원삼단자네 양된 슈바티 류구바티시 생일행기에 땡디 표게 농진기 베리젠 퓨스마이 리젠 제주단 직전난케니 깨알라다 십시 챙규바니 계산적알라시 생계 슈대자고

0: 판다니 비친키 추수중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루
2: 샘바블링게 공감사 샴라 제츠니 까망에 생규루 년전 쇼인 지제수지 시진핑키 중앙 구즈촉배 니치티 베란전청 오니네 로초주코와 덴제슈의 최고수준의 로지 코르섬디라 지대계배 체니수니 란전청 등위기수지 왕준정키 中等于这个省六种地位初中期六种程度作用那年季节书记习近平期年段加密战略到我结巴了配图随时能够难为松懈开进的光天六种难行况且配的来中国了季节书记习近平的难为高贵开进他对了差别单期配用自去大段图季节书记习近平期配图随时能够难为松懈开进的光天六种难让他团结切的三毛寻找他拉链来组织来个的规定界当年通知他九九西边西端极度界点别极作零路停了间期平均策划组织或大企业个别年数能事沿用孟美坚持一体装置策别决定作为国际装置年续存的平均设置一切过

0: 请记 진다 카지키 치게토 레가 가르치기 위해 담시 티발 콘츠 초바 듬버리 지 카여기 유스 우치기메 샬로 에시의 계급 강식을 립치 왕치기메 우치기모타 레미 상메 르미 출듀네 콘츠 쿨듀키 레고 시브시 규디체 우치기메 두 테르 립급 코베 시네 디부티 춘신 치달 치덥기 상와 시충스 우체계명을 미린와 김결춘견
1: Gyono

0: ཁེ དང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རིན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중화이 표충 수균 중에 균진탕 탈배 동치 니세 듬할 라청기 산에 가기 나체 퇴친 농년기 듬배 듬기 퇴친의 민해 니지 토괴 십수타 김수 덤규 냠주 서기 최고럽탕지법 배협제 샴르티에과르키 선주세전타 니퇴 라교청기 니도니 서출해 농년기 듬배 듬기 퇴친 시비 참퇴 서울서의 배된 최고 개용기 시비 청소대 如此从 这些港 청소를 배우치 타텐기 최고태 가로 퇴진기 고급 체내 세배 수상 타월 체제바 조퇴토 체배 김수상 부균진타 슈노서 가로 지바 외민 휴사진해 용료 체바 속에 통해 수균기 퇴진 가동 체협제 전지 체배체 닌지 체내 농업 주성회 사수님배 닌지 체모 탁회 사수사발 매체 용어 령제 견고영 악취기
2: 콕젤링에 닌에들 콕닌트미 양모리티
1: 칼대 조표 수균기 인지 체다 뇽뢰 체도 조네 중크 수균 인지 제회 냠낭 소월 체크 참도 총회 제자부 시베 사르 거의 커장 심파 시세안키 대친 나체 체고 핀숨 속고 직소 체티 수균기 퇴신 가동 토부 치균 인시 송제 롱닝키 듄베 듄키 퇴신 기닌테 테스 총결키 림숨 시퇴 셉슈 총신키 인지 토고 치유토 민망 볼리 펴브제 총신타 저시 창양 그나베 킹신 列腿米内, 창세 주루니어 용케르, 주루니어로타, 창세 바스주소 체협제. 창세 바스링켄, 장호天气, 나폐토 유고르 용힌, 창세 바스토, 야폐계이니기이그유베, 퇴닌댐시도체송제. 니세듬할, 정용키 사지카키, 롱닌키 듬베 듬키 퇴신키 체구럽탕 日不被협제. 나주청결님은从타, 别군성, 암도 정서기 롱닝키 듬베 듬키 퇴친과기 인내 높챈타 김수냠치 선도 개된 직제 첩된서기 편숨 섭비 최고 규제 체협제 나리서크 잠도 정 대처리 퇴부타 닝제 청결 표면냠 서기 메린 청결 망서타 대처리 퇴 우윤 행강타 냠제토 롱닝키 듬베 듬키 퇴친키 냠제 최고 비협제 三年卡起, 中华以水军推前人念塔, 沙推沙空起铁酒塔, 宋哲写的, 清水上部塔别塔, 军人切求的规律大学者。 那些创业人们从, 你们创业的盲措, 此人起。
3: 没有可见就得细节, 管了, 大体的路上的, 也不白上市。
0: 这个来过年年准备赛, 你对, 你这创业没到总起, 创作卡起, 逻辑推起起, 这些阿个错不塔, 从没说我懂了总探求情有不是。 学吧, 目标用数也没准, 地动重组, 重美组, 在国当年, 这些阿古出国堂, 重美来了, 出国起, 我都没别新个奥堂, 来了, 这多咋的难路吧, 来了, 各组七八所, 来顿靠苦林电别国内, 别行月经, 三多几新南图, 在忙阿为扎堂, 重美组, 各这清醒, 拍不起来, 孙娘特别, 顿顿那么行, 我们修顺恩心月, 你那么落线呢, 没到总体, 追星用别, 那么西堂,
1: 社区团建了点点目的这代表六岁六十多堂人员了参别这次生日你别切入单位团部三部重点创设计主力监送特别马赛盲错的用不判断用为特别了名你家切了亲友不是下面的三句都对卡起修行你退那些重点起早年当面送用切别切团将他接不起重点提用起三图电视切别当面的归托他们所没家堂抽取他修行不他 退于年送起一张单切成既用为这千日堂团牌贴别动他日记收下了若局切板当日二三天起大供切不送起南团了明天六七切的西林起列归千军四不堂当日送起崩卡多不切大学不切 你对现在重点起关注起三十七岁六千他三千六年对

0: 而熊蓝接着洗熊安尼美术张不前辈人列堂华东则明虚下为玉这边人龙将玉人列南南边玉界活动与国企熊蓝接着安影不是三个连接也用给天辈王界牛总冲着人这节目从这次顿同族古来给一下十点两天电子通知来年我就能是
1: 三个把他解释直接看三个的兄弟看给错位三个的用着从多年写到情况了今天准备点就把他也用给天辈王界牛总冲着人这节目从这次顿同族的古堂车子松动了怎么呢来日给马内马部天用不动了滚地动画堂切不及江都天用求救了滚地牛电当月把他탄 촘라니 촘레 람수라 데네 최강키 랑바 뷔제 춘진탕 용동타 텐제 제르순탕 텐제 뇽조르 용와라 람디 집에 시주기 락자 개지식리 랑게 디니 콜라시비 시균 시슈기 텐비 왕체 녀종 촘라 식도 준네 롭동타 나르자 아르담 하양 조장제 기리릭라 캬버체디 롱아첸 쭝아베린 예용기 텐 촘라 족준라 종유로 꾼디 동규리도 생글랭게 진짜 초배 된주 봐라 랑게 키 로그 모제 록소 맹시 데괴기 돈보로 튀총발에 야자 시주 시숨탕 정중이 파르샤 시제 난튼 디기라네 랭게 서로 모르는 그리
0: 사괴 바 예급 69년 시도 총바 진짜 초배 된주 봐 랑게 키 로그 모제 록소 맹시 데괴 돈치 예돈 숨게 좀 명아 탄된 돈 심바티 튀총발에 야자 시주 시숨차니 파르엽시 티나 집에 록소 데괴 티 납게 타고 돈 심바티 튀총발에 야자 니슈정이 차 숨파와타 切接女千瓦同族一坛提出系统团结新不谈，朗德江边千勇女切千瓦是就是个差松啊，咱们新纪元，给起落索的个体，切当姐姐就没西谈，也当新不提推崇不来，也就我就差西怕我谈，人手钱年的就钱别推过年，老主在千夫。按同桌集团提出，我当我不欣赏。他俩老对头，老规模的落锁产业批件，女不穷的，是不是女办公室代表切入钱不谈？女在切为落锁地柜，组装了同桌公司代表特别不是。总谈相给落锁产业规模军队历史七年间的特别等酒牌，总控诉落锁地柜贴在研究工具和检查出几牌投入钱不谈。总谈相给落锁产业行业差谈不清的相当重叠的，三公落锁是不是给女不代表啊切入钱？三个连接三条人电信连两者取得看拉萨速度是这两天安全分组来年我就能是
1: 这次九对人培养用中新竹千里康去内地的中国新列千里康新列车站新竹所他中国六千平种研拉公司所千里新竹他团列六千节九对人都做过三条人电信列两者取得看拉萨的做过来让中以日电信列配件给你们三百多六百存下现在从我的心呢出达看起地位心就靠着清不接电给车友把地天能人女写作他没得人女及明细比日电跌索去纯中期心里人女心出吞了口之停经间三点马拉西林卡点马拉街车友把他提大起票及推木门音别杀对杀干普里有了写作呢日电这个及新种类及各自来自心就杀被他求对配置做内托别的人女写作他人女直接曾经脱单曾经所提议杀对新列六者及现在女婿有句说呢现在及六者杀对新招来及吞来及六者他批解及六者的如何解决力度三个连接我的及国家差不多如何重视路线年朗朗年度女婿在主流借用极度政策来修下十只男团第几两年连接错了我就能给你
0: 以前中国人在连坐他南宋人院中我用天刚提着比组织他中国人在唐浪别吞坐他南宋人院中人在连坐南宋人院中人列他与古天也都是从业我用天刚提着不解给昨日前别重视路线年朗朗记录你东家面你需做主流也用极度顶车铁南宋人院中也都是从业已经乎陆其如切板也用给新京塔让院中贴用统计宋之所及塔新疆团结组军兵团建内容为如果是不是不休息咱的总吞定地位给估计特别如果给培育给测试你真多了修不塔真正听唐伯呢如果先是在念头按一边这上头呢给上给上的年期千年头不谈这就给特别期卡点了呀这特别不是
1: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준준 제유 되어 바리 림지 겸나 망초 당 티신 요고로 메딩 치니 당 초동라 닐린 쉬바라 지 총이를 용법 고로 치 제주 제니 당 시동 학점 신네 지조 당 변조리 기 편제 뒤직투 체로 진유 바리 현재 점종 규도 총기의 용기 종당 취죽지기 짐슈 제보 숨주 요바당 수균기 락시 소재당 사두의 천된 사자당 면제 링내 삼규제 릭첸부 숨기 현재 나가 니게 제주 경화당 현재 장보로 취두인 학점 직두토 점된 제발이 님규 냠린 띵섭 제배 체주 응은세 대부 용화를 제내 응미 링내 수샤기 천재 링신기 균진타 희신 락시 바구 짐규도 典장디 뷰의 이수타 뻬소당 수균기 레다소기 락시 점든타 님규 룹지 제바타 레리 민망타 디우지소 렌저라 규티 제디 므미 링네 슈샤티 므미 남바네 쇠냠덴베 균진라 교와라 군디당네 따와탕 정와 냠린 제지트네 요고와라 장단기 수규 링네기 이왕 초슈 서르토 쪼그여바리 생글렌제 넥추 일라리앙 젬링키 센토 사르바식 뒤에도 십제 낭트 디지라네 렌제소로 모드넹그리
0: Nichal Lingni Nangchu Manyam Ki Sua Zong Ki Changdan Zhongmu Ruyang Tu Jin Ki Chegu Biawa Tan Sua Zong La Jin Yisi Zemlin Sintu Kenlin Bengdun Yig Rabdi Bukye Kengri Kyakrum La Sarki Chishu Ki Turjan Kyakrum Ki Chenyan Tomne Pyo Changdan Sato Laryan Zemlin Rinbe Genkam Rinne Yugur Ki Mingchan Shik Mang Tu Songdu Bukye Kengri Jungshung Yugur Zhenjong Kyu Ni Nangju Chonggir Sua Zong Rongpo Chongde Tu Nishin Bukye Kengri Zhenjong Kyu Ki Dewa Yimbata Zhenjong Kyu Ki Chanyum Sipo Mi Shido Ngabi Lakzam Singshin Changdang Ki Uyugyu Du Nye Yu La Chobyo Satu Tanzam Su Tonggun Bi Sikyun Chiwe Longshung Ki Seyip Ta Du Me Loma Chamu Nukyu Yang Yu Bukye Kengri Jungshung Yugur Zhenjong Kyu Ti Pyo Changdang Sikyu Ki Namsi Gyundo La Simju Chibye Mabi Kejin Sikri La Sipo Towe Sikyu Tu Rengun Chudang Simu Rilian Lakbe Dushi Langlin Darwe Bichun Sikyan Rido. Sengilinge Pyo Rangyongjong Ningchi Shunglam Chasha Pige Ta Chendumun Genlin Dine Mianzhu Khongar Dakyong Tumbuta Lhasa Chonggir Jitichu Dakzi Yenla Ju Dimzhu Todam Rujin Lundrup Zong Jitichu Dimzhu Todam Rujin Ne Jelun Yedo Nidu Liu Dao Yibye Chi Jopye Ni Yelam nga thu ji ki tak chi chu tom thö sha ne thun chu zong par ki lam thum la a le ge yu dim ju tho dam ki chi ta bi sha chi ta ki sip den nang thön tin jin thun chu la ne mo du nang shi
1: chi ta nang shung lam sha tu ji cha jin le su tong wa thang lam ngue ning ba ra ju ro thang bu je le su tong wa shung lam ki ju yu ring du dang chi phe rang gyung chung ning ji shung lam cha sha phi ge thang che dum gen len tin ne ki me chu khong kar ki lim dum ti ge lam nga thu ji lhun chu zong chong ne Tak tu chu chom tu shang par ki lam thum bu ro ngon go ring sin ki tak yong ale che ji yue be ale che ring che ale tang che sha tu che gyu cha tab che gyu le du Zhong Hua Mingmang Ji Dun Ge Ge ki zhe lam jin ju den jia jie dim ki tuan zhen suo gu bie dian bi xi su jin ju tuo dam ki tuan zhen ji da che gyu xiang se ji tuo dam lim dum ni ye lam nga chu ji ki jie le jia dang zhong ni ne jie le jia dang xi ju xie jie par tang ye lam nga chu ji ki lun ju zong chong ne tak tu chu chom tu shang par yin ba ta ni tuo dam tu ju ni 제로니동 제주르 도와제베 체니슈니네 도와죽지베 체죽시님 파르임베 십제 투주니 알레기 뉴제다르 리디 제주 숨 제주 토담 제덤네 슈이나 알레 제급 렘둠 체가 각동 당 초니 제리기 샤주 제당 제주 알레 렘둠 투 랑고르 게와 당 람가네 랑고르 조미롱 판주총 제겐 랑고르 당 강당와 창매 융의수 짐지 춘다 당 틱다키 좁든라 냄보르 식내 종 제바 당 융의기 레듀미네 꾼둠라 지순슈구 시 陈哥修举了卡罗瓦南京恩内七句林地七个节地三年期朗国东瓦堂库林电边港内下注下个二类地七句了特别多岁月别盲作南京三十堂夹表纳入西格度三个年纪谈的内松节一那拉萨重节的迷茫门槛内面临的帮人不提供民度西北南京地基拉内人家说了我这年格里
0: Nyechar Mangzo Ki Lhasa Chongki Mima Miangang Ki Mixi Nishi Gwodin Mianchu Gurgung Ki Dun Tu Gupti Mi Bi 내 딩급 내수 자산민도 다섯 통계 미만 명간케 면련살 방정부 지구배 퇴주망부국기도 서기 삼자등협시 사회배 내수대 미계 다섯 통계 미만 명간케 고대 명강토 제외 내퇴시도 제발교내 제외 내공러 내수 예식시부터 다섯 통계 미만 명간러 대된 체말 주지 지구배 제외 천배 가져오지 다섯 통계 미만 명간 고대 명강케 조린신바 刘秀清起 天安 面临三个月 气数争议安大 下笔有这经历 各空因用途当位 文家面临三卡塞不归美边年不卡几个 面临三农几度 各九日面临年天马居地切不马塞 村大塞不讲年 年不旁地生米诺瓦切不引起 三个月半居度 铁蛋切不及 年不蒙用了新年 面临三个月 得不用各空习作地 面临跌入塔，内部旁人不敌，每个月不数字月不是。铁姐三个月不，米三个月面刚脱掉个，隔空短途各地你这个月不通多了，内部催面具切个铁杆姑娘点呢，超个多，这些多。西大熊把钱呢，拉萨重庆密码面刚去，彻底满了，人不来端了，工地东西月不塌，我们把钱呢进的这边等就脱，立住新旧人，人不新进，面临个内部过去脱，严肃压缩不塌，安倍有钱呢。
2: 面临板永久别大都东个月，面干给特东团长七年恩给九九银币，那边差多年恩给过个苏苏退最大小白秋秋过不年就不排让样呢，秋秋九不年就这排干呢，这个月不是。昨年七个百位当他的几事情，关于深秋的先生龙天吉的布，他的七级先生不提呢，平常龙天年吃来供。
0: 北街龙天街，深九路官队官庄西边，来进行。新格林街，参点六个天地，平江龙天年天来往北街龙天街，深九路官队官庄西边，来在那车站西边南端车站，严重修出事。天地来进街，总的经过你们责任来谈，是不是？请跟南街，你们责任来谈，不算这么多难人事。
3: 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给鱼品上涨，国的同桌儿也懂得点。品种的样多，比在特别偏见的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谈的你，毕竟去吃最皮大大鱼。
4: 你看了你，品种龙井年轻猎工，还见龙井人。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시계라 슈피 브리핀드나 마당 점지서적 하려 유비 베갤롱지 생겨 행게 구검사 만남소 사퇴 오서뜸지 집이 지조레스나 제월가르치 말레 센소주 슈케 비주지 생겨는지 딜루니 별라 시위 진저다네 로트주 때가 코로다 소비 장랑 샤르도 토니 로 니슈코위 제시 니치기 뒤산시리 소비 장랑 샤르동 투바티 변종게 진주자샤라 튕긴 상부 준바마세 총소 치르종다 랑제테 덥디 튕디 유소 치종라 데네 변조를 용보 파는 동기 때 누가 계신 태유발이
3: 준대 차는 터는 뻔세야 준대는 배대 또 대봐 배대 단대 알레데 말로 띵전 준대 다그라지 어릴
4: 어르다
3: 되게 칼 먼저 다가야 아니 장랑
4: 장랑
3: 나가지 되는 게 되다 가지다 알 근데 메세기야 도저 아니 저번에 저쯤에 메세기 저래 가인전 농대 주주 제외시고 농대 밀 Nyumbayi
4: yabu tenjeru
3: wa. Ya, lujilu.

0: 와 라창 수남도 게라수 표기 멘탄 지시베 리네디니리아 릭베 슝노 시진스카리 유미고 타 소아 릭베 룽티 페겐 시베티 컨제지 스기 유메고리아 제지슈베 제베드 센트럽시 더팅디 리세나리아 무튜네 표기 소아 릭베 민지 송지고라 겐스도라수 제지슈베 낭튼 제지슈베 힝게네 센시 능교가 수인
1: ང་ལ་ལ་ཡ་གང་ཅི་ཞུགས་གོ་ད་ཕེབས་སུ་གུང་ཁེ་ལོ་དུ་དེ་ན་ལ་ཡ་ད་ནང་ཐུན་ཁ་རི་ཞི་ཁོ་ཡིན་ན་དེ་གང་ན་གི་ད་ཤིན་སི་ལོ་དུ་སར་དེ་ད་ནི་ནུང་ལི་སར་དེ་རི་བ་ཁ་ར་ཨོ་ད་དེ་ད་དེ་ལོ་དུ་དུན་ཏང་རང་ཅི་སུ་གུང་ཏེ་རི་བ་རིག་ན་ཡིན་དེ་ལོ་དུ་དེ་ནང་དུན་ཆེ་བ་ཡིན་ན་དེ་རེ་མ་རང་ཅི་
2: ད་དུ་མ་བང་རི་གུང་དེ་ད་དུ་ལོ་དུ་དང་རང་ཅི་ལ་སེན་ཅི་གང་དོ་ན་གོ་ར་ཅིག་དུ་ཅན་དོ་ན་གོ་ར་བ་ཅིག་དུ་ཅན་དོ་ན་གོ་ར་བ་ཅིག་དུ་ཅན་དོ་ན་གོ་ར་བ་ཅིག་དུ་ཅན་དོ་ན་གོ་ར་བ་ཅིག་དུ་ཅན་དོ་ན་གོ་ར་བ་ཅིག་དུ་ཅན་དོ་ན་གོ་ར་བ་ཅིག་དུ་ཅན་དོ་ན་གོ་ར་བ་ཅིག་དུ་ཅན་དོ་ན་གོ་ར་བ་ཅིག་དུ་ཅན་དོ་ན་གོ་ར་བ་ཅིག་དུ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더주 좀 빼나 더 찌개 삼 더주 그네지 어 그네 그도 찌개를 해 그네 그도 약하래 해 그네 그도 동거를 해 제니 마 더주 삼 뒤에 숨 뒤 더세스 그래 네 나와 아니 미소 볼게 뭔가 아니 두어 가리는 그래 빼나 어 자 발단 근처에서 봐 그래 어 찌 찌개 뒤에서 자 근처에서 봐 그래 여기 뒤에서 자 근처에 와 자주 둥개 뒤에서 자 버려야 돼 자주 가래 어 근데 여기 뒤셔야지 근데 내가 그나야 면도 좋아요 왜 있나 말하는 저 면제도 좋아요 왜 있나 면제 근제지 더주 근제지를 꼬아 그래 제조 말해 그나 말하는 저 야자 공부 야자 공부 다 하게 되고 그래 응 근데 그나 디 말하는 저 그나 털림에도 세계 군대요 면제를 아 대신도 그나 아비카시엘로 쏘고 면 면제요 말해 말하는 저 비배 면 등 얘기 돈도 소소소 간주만 아주 꼬아는 용과 말해 꼬여 더주고 참죠 고 누가 약속하고 그대로 유명 저 말해 맨날 매도와 기르기매 데뷔르기매 맨날 데뷔인 동가 약속을 봐 매도인 약가 약속을 봐 아니 자와 맨날 같이 매기 자된 저 당구에 면자 있나 아니 그대로 당 그래 에 로마 된다 있는 그대로 당 그래 깡 된다 있는 그대로 당 어디다 돈 줄라 매고 되고 더저 된다도 막고 해놔요 근데 디 님에 고조 왕데 아니 고야 소남기 제구야 된다 배나 근데 신다 그래서 요 말아 근데 질라 주당 그래
0: 지
1: 근데 질 저거
0: 봐서 기대
1: 어다 된저기 남들 되게도 그거는 거 로든 디 말은 저 단다 근데네 디 신지 전화하게 되지면 거 농대 다 대선 전화로도 디 뉴뉴로 봐 이해요 다 제일한 잠지마도 된저기 쉽도 된다
0: 요만
1: 이제 봐. 뭐만 있나 요르다. 디시드어디야. 딘드나 마란서 딘드는 시 시드요 말해. 마란서디 콘들레 간장 원도 쳐요. 간선 디 만주 터저 동조 빼디 티부 싫어 그러고. 간선 만주 링네 되겠네 쉬지마. 지디 자나기 지경 마란조랑 비베 된 상아 디 마란조 비베 사저 토불강네 디다. 자가르 자나니 사저마부 투지 두번 로가르 이도가 그런 말한서라는 게 사제들 때는 소절로 와 그 말한서 이런 데를 참아지 뒤에 더저그로 난 던져 뺐나 제장스에라 소와 뺐나 말한서 던져 제체라 등구도가 쉽다 제체와 가봐 쓰게 된다
0: 던져
1: 상마 아니 자간에 던져 뒤주 걸로 뒤 응지 때문에 뺐지만 응지 망고 저요 마 딱 티부시고
0: 我是想看你提不起来，对啊。啊，看现在形势的，嗯，变得乱杀算这样啊，就拆开啊这。
1: 啊这，到底，过，咱那形势可能也日常，咱那啥个提前，老化去了吧？过，俺这都提这种嘛的。他那样形势呢，立刻忙不及，俺那就歇一会儿。变得咱那冷静些个怎么的个？老多地方了，冷过几个，没几些，俺地人们说的那，住几天就去玩了。个忙着个样，搞不起不起的。
0: 那是，
1: 忙着你也不行了，对，老多读书啊，不行了，你了，开始忙着开始写个了，是呢，咱那能做，他都肯定是读个，就是写作嘛了，可能了，能够做，就是的，也很认真，反正就，他都就是那些，你过米了，拿着的种种，得当起了，反正，米，他们了，对我有干部了，对我有，地，基本那么了，对我有是个认真个，直接工作要的。
0: 아니
1: 나자르든데 야 유미 딘저기 뒤에 망고 좀 그래 딜이야 망조즈 레몬티드 씨니 야 베디 딜 뒤에 얘기 왔대 야 뒤에 얘기 듣는 멤버 그런 망조 누스야 더긴 걸 짓는 짓는 시래 뒤에 티에다 보든 뒤에 개 본데 봐 맨날 한국에 다른 한국에 니가 비샤 차바샤 왜 왔어 그래서 이제 그거 그 뒤에 그 망조랑 뒤에 탈수시 보여 돈도 상무 전에 좀 그랬잖아 자나 신지 쓰게 되네 졸린 저리 능리네 다디 고 다 있네 제일한다 디디 망부지 고야 자간에 좀 한다 되지 걸로 나올 수 있겠다는데 응지 때문에 되는 거로 와 고 쪽도 정신 좀 싫어요 다 고 디스 정 말해 말한 수 신지 되다 디 만들어도 디 아니 되고 누가도 저거 말해 고 코간에서는 만들어 한 거 비벼서 이제 들 뜸으로 와 자나 사지 마 그러 와 아는 수디 자자 도봐 고 음식 주워 들어가러 와 고냐 디 면접 망부여 고 다 수준도 직벌해 고 수준 기초 받았네.

0: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1: 안주 메브즈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네기 야게다 버와 네 슈규 니네 슈인디 네바르도 슬렌도 가네 렘바도 첩규도 미리 르니기 니네 주리아티 하자 체케 체오시 리샤스
2: 잠나 도조이 난자 나투 그바기 링기 살게포기 종이 난다다 종데 수수수 나노네 미나 마부친도 sanchin dhimu dhan sadani kagi nangin di dhiz chik shidur chewa yin kumeti ni kagi nang nying gi dang ni kebdi ki chuzo ki jebjung dang chulu dang runi dang penjor dang da nizu mambu chi chongundu miru di ni kagi rigni ki musei ki chechu chi yang thongundu
3: Tuyogi tanda nga rangzi mangzhu ki juzei ki shabu di Tuyogi nene dev chi ni di lukyu di ringta zyo re Masei ka tanda nga rangzi shei shabu di hachang ku pusun sokbo Tuyogi luwa ka gyazo re Di chibdi zambata, tawiyog rindendi yin karayasani gyu ringgu, lukyu ringgu yinba, piso sabu yinba dita, di denki wo.
0: Tini kangchung shiri yebe rangzhi yinla, dini shiri gi nyingchu shuruwe shudzhala. Kangchung shiri chepyun shibe lechendi, kunyila ngomba mewe shiri gi duzichi.
4: Sambo lingye, tanda lingye ge sen shimbidi ni, pyo gi soa rikbe menzi sungzhi guo le. Penjong, pyo lu suri lup lingki gigan chemu wa, la chan sunam dup gya la su jir shibye nang tuen di ri, mutu ne jeba sero na.
5: Anjo lo tuen na gya la, ciji lik shen san zhe da, nimu yin da, terin, ben na chawa nje kar chen le yao du. Yamen na, yao min du san zhe me ben,
6: lo
5: tuen na.
6: Ho re re.
5: Din zu gang lo, zina ne tunggwa rirwa?
6: Zina tunggwa rirwa. Kansi na, ta jihaya kora zoche shu rikwa goda mangzi goda chungwa rirwa takin shu shu. Tine, ta tunzu dhirwa, ta tunzu miksa yaga dhirwa, ngaranzu seja daya dhirwa.
5: Seja daya dhirwa.
6: Seja daya dhirwa. Ma ta yungdi ta seja rirwa ta shibdo ta shinge gombyo sochi rirwa. Nama taga chungna kola di jidan chira miksa yaga shirwa ma daya dhirwa. Chila ngaranzu ko tiling seja di kandresi duwe.
5: Duwe.
6: Sange chikde. Adi ne chita miso so da yaan duni. Miso so lo da dhaka jiwarwa. O dije di duni. Ko chikdi seja kari. Adi ne mekse khaji yaan bina nina siya la sogwa. Dinde da shenpa dinde khaji wamara. Yaan konzo lo zemi kuya di mekse rwa. O da duksiya ngaranzu da kari da chungna. Adi ne ko ngaranzu da 망게다 라고 그러지 마도 김마로 와고
5: 집에
6: 죽는 지다 지다 믹서진 딘저진 마 다워르디
5: 네스
6: 던전한 걸 빼나 말하자다 면주 제베 줄이는 거야 로도다 그래
5: 네스
6: 배주다 그래 멤버지 임베이나 로도다 마시나 아니 면주디 용다 용그래데 고 면주디 제차 제가 죽네야 이거 말이고 로도다 마 간선 로드 나올라 믹서 미소스 로타타 미소스 감던스 되네 아니 제라스던 거 되는 면서에 있는 거 되는 거라서 비베서 버리고 나올라 메자샤 버스 이런 거 민두가 맞아 메제베
5: 메게야
6: 한 따르지야 차제베 누가
5: 어지
6: 아니 맨주까지 룸제베서 소고 주버지에서 소고
5: 되는 거다
6: 자침 보여 봐 되는 면서에 되는 맨주 제가 죽네 면주 좋대 되는 미 내가 강동식이 제도 되는 면주 소요가 죽네 어 던졌라 그래 가만히 맞대 버치 다 쟤네 득도 득고 와야 돼 이내 꼭 딜레장 약봐 말은 좋고 최담제 된제인데 꼭 니에슈 좀 되지 지금 감디 창마 지기질 던져 봐 지기질 떠는 마다 그러나 미소스 조예티 요마로 봐고 말은 조에 지금 감도 떠요 그러 봐 떠요 그 주인이 되다도 오세 말은서 바 자리용도 네 제란 됐다도네 제자 야가지 땀네 걸 제베 나버들 변도 디 제란디 디 미티담 아니 미티 중앙 감디라 제란디 틈부 중나 아니 코에체도 임베베나 나버지 기체도 면서 있는다 면주 제비 있는다 아니 그 배에디야 야가요 어 동시에는 아니 말은서 인지미지야 로도 다시 멤버 디 로도 다마신 아니 멤버 알지라 대지 용어 말해. 대산 체리바 누블 누적 탄다. 말은 저 소화를 봐. 팀 팀으로 소화를 보던 저에 멤버던 저 시작 주체 가지 지디 고 대조 될 시고 딱 그거가. 그러나 텐자 조이나 페나 샤크주시디 다가게 딜라 페트 딜다 그러가
5: 나스
6: 페나 제바 주인에서 된 다가 냐강하다 페나 양주변에 던진 인제도 그 주디 멤버들 샤크주시로 말했어 그러가 그 도저히 그 주인이랑 시대도 민속을 그렇지 왔어 말이야 주인이랑 시고 잡아 인데 면주지에 딜 페인 딜 제바 열었어 그러가 어디를 시부 도나지고 왔어 당 안주 그 리시에 있다 시부딩 서부 대마시로가 지금 콘즈 텐선시 서그라 말한즈 지루수르 던주에 시부 멤버 던주 도나지기도 같은데 그거 되지 요어 봐 그게 팬을 지통 이선 동안 한즈 로드 나올라 로드 멤버 진배 있는 또 로드 때에 다시 한번 지에 계속 싫어
5: 로드 나가라 다 미카시게 인데스도 테제 야오문도 스니에 야오문도 근데 배다고 준 된다 요오문도 산체메베
6: 오
5: 근데 아빠 제 세지 셴서다 다디 갤라 담도 소야 기치차 근데 수수 알레 진네 진네 알레디 야고 스타심 고르바 강글로 내디 쳐고르바
6: 다디 셴서도 단다 단다 테나선 디슨 거래 단다 라자멘즈 강도 단다 충중 들어봐.
5: 어디지?
6: 어디 시연스 시연이 꼬질러 송 들어봐.
5: 응응.
6: 다 있는 소수 미소수 시연이 계속 들만 이만 던져 지금 나온 거 시험 받장 위에는.
5: 응응.
6: 시험 받고 있지네 야가지 두개 열어봐. 봐서 이십.
5: 그지.
6: 꼬 인지 인지 꼬 렉스가지 담고 있는 게 뭐야 말해. 꼬는 꼬 랑도 재부치예요. 꼬라 맞아. 봐서 뒤. 맨은 니만 지금 나온 거디 야구요 말했잖아. 니만 지금 나온 거네요. 그 십대 다신 게 있는. 나 더저지 때문에.
5: 아이지.
6: 그 유에 잡면 돼요. 그 유도.
5: 아주 치주.
6: 아주 치주 님고세. 유도.
5: 때문에 아주 님 부근 좀 다 상 부추 좀 내 최저 지다 디간 동안 되 말이야. 디네 디 치주 최저. 나도 감 십주네. 아니 선이기 추주.
6: 지주 시트디 소소스 미라 미소소 치탈 잔다 허와 데나니 고 유도 망고 줘
5: 예스 예스
6: 고 인지 민지 고 인나 코로나 인병 이덴스 가요 말에 고 신바지 인나 안콜레 양 라멘데 지 예스 야
4: 세 남초 광토 링게게 센트비디니 저니네 편정 퓨루 수리 룸링키 기겐 치모와 라차스 남덥게 라수 Pöki, Sükyün Lodu Shibidi Naliya, Nangtun Karu Goyumi Ta, Gyanaki, Shinzi Lodu Ta, Keba Karu Yumi Goliya, Jeri Shubi Dibadi Shi. Jimeli Tsena, Mutu Ne, Pöki, Soa Rikbe, Minzi Sungji Gola, Gensu Dom Lasu, Jeri Shubi Dibu, Cheri Shubi, Hinge Ne, Tudo Du, Sena Yipshu. Tindi, Kangjun Shiri Chekun Shibi Litsen, Shuncham Ta Shiyin. Litsen Di, Zumji, Zogyun, Sakub Chichun Ta, Shibshi Chengu Nangken, Basan Tsilaji. Ngana Shimeli Tsena, Yang Gya Jeyo, Hinge, Shudin Jawa.

0: 新疆南部做公共商，唐代去南村新兴巴田呢，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猎前线，猎前地南平江六大前面给人七亩啊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一边过了七零南新月边，新南月秀。
1: 刚把你们空穴呗，刚阿里个隔离七档给的你洗洗他都吃完来，三个他们的书被来得多了，来得的高啊的，高啊的肯定是高啊的是呢，可是得把七档给都那边设计松了松就来，人家进就一个就老是高外团的来啥来的点不来，可这个对中共人士这些叫么样要的。
2: 俺爹呢，爹啊没这么开嘛的，中西三这个一个松竹来，中区进就一个就全外迁的，这些叫么一呢，马太不开要嘛的生意。得把七当街都那边三级松竹南，这边南北过来，俺就工资我这就学会七八一呢，比如拿了呀，得把汤不的呢，干得就罢了，你不的呢，加得的，松不的呢，打得的。
1: 西北的呢，巴的嘞，阿巴的呢，咋的？出巴的呢，下的。东北的呢，热的些。这个端了呀，那得把让我端死人。他培育个三级松就他们专业的看的是那哈安的，哈安你了专业了买账的了呀，得把切个死人。得把七当街都那边三级松就来，他明显一个男的结束九百，进就一个九不的。 其他的穷娃嘞，早晚哪了呀？木头顶在送不得，汤不送不西北来，每年出白送不汤，东北来呢，下马到金就一个就是都送不得。这刚铁大都穷哎，汤不说，软了汤不送不西北山的都过了，这个仓巴可个苦了是呢，得把了困难个是。加上得把了苦过个月呢，这刚。
2: 唐伯南了呀，顶在松松啊！唐伯松伯西伯三个长三位明科学的穷松啊了。加上第二一呢，得把唐伯加的，得把松伯打的，得把西伯八的西伯成大的人。你想那个每年出伯松伯唐三个，每年是多少了？每年西伯明的也短的。
1: 吃刚汤不的了呀，价格的，吃刚汤不吃个难度的了。得把汤不加的汤，送不打的，西不八的价格，卖的一个年的送过来的。汤不送不西不来，每年的进就一个就难呢。得把汤不送不西不，说是卖的一个年的进就一个就。
2: 车是区别，进就一个这送不得。大下面那个的送不着，出别送不得送不得。你得把出别送吧，得把出别送不得，得把的出别的看的是那下的嘞，下的送不得看的是那下的嘞。大条件就控制送完进就一个出个杠杠了，二一两百进就一个短穷送完了。大下面的看的送不着是那，东北来呢下马到送不着。
1: 得把东北的看的是呢，热的嘞，热的嘞，下雨的老是干，下雨的怕冰，先送不的，热啥，第一送的进就一个了九百银子，第一送的搓竹节，来啥来的，额外囤点钱，额家下雨的得把的冷呢，老是高啊，怕冰，先送不的家人呢，进就一个银子送不的，再上。
2: 来的，你不得端着，听我托，他按这个偏个的写，那写的怕白白，但你不得听不得。广东写白难度低，听到了呀，杨家这边都在那个准备往不那那个，俺说前面听得就完了。看看他那爸妈，拉拉啥那么进就就是送不着了。七港都破白，刚把铁道给扩端的也拆完了，对面早晚那个松下白，他。
1: 进就明显一个男的，进就用完粗点把铁当，恐怕几都难解，点难不成。第二，俺说一个，明显一个男，进就一个就其他的用完粗的写不赢。相当俺其他个男生，你把我就搞了呀，学业，我就搞个早晚扩点的些新过个月呢。 딜라 녀나 통말 신고베 시자조레 디카레스나 세지 숨줄레 진주구 이기주도 용화탕 진주구 이기주 낭네 강아 강톱지 민시 이기 남지 원도 주베 은주구 이기가 용화를 채바디 녀네야 공부 시구거레 대골라야이나 자와라야딘데 지 숨바데 진주 이기주 니레 당보 숨바 아빠 주 둠바 남네 원도왕 조스 지강 숨게 진주 이기 줄래 민시 이기 남경 원도 주베 원주 이기가 치다를 용해 추디 대낭바리 깡바 당부 탈수베 레사 레스두와라 진주 이기 주니 레시베 레사 레디 양 가와레 가와레 가르 가와레스나 거시 진주 이기 주니 레세디 거시디 임바 땜바레 가자 가르 구가레 가자 샴게 낭디게데 디 카데스나 탕보 숨바 나바 투 듬바야 세디 로스 갈고 가레 디갑게 탕보 숨바 나바 투 다가는 신고 듬바세야 소고 두가라 돈조 창말로 구림세외 증민지레 달에 대해 시에베 구림 태양 공토 진주기 이게 시에베 급 중화신 당보 숨바 시바탕 매니 주베 숨바탕 둠바레니 샤마도 시숨베급기 구름디네 마도 없이 난거래 디 도업이 있는 차고 배들렁거래 알 가르시하고 알베 오늘 다르게 당보 숨바세 진주 문죽 시베급라 진주 이거 주니네 당보 숨바 아바투 둠바 남네 원당 죽숨으로 와라 내 단다 슈에디 가르시하고 왔으나 진주기 구름디 뭐두 보지 구워다. 얘는 문주 이기 상황로에는 파주 축조에게 견디 차용거제. 딘데 성장 양재 두배도지 나게 특이 준비왕문 난게 시험이디. 강아 타나 파마 라라사남 진주주 시바디 구름디 자외 대진 오도 송신배 투미 자외 구름디당 천에 개워 치어마데. 개워 만두바양 최고제. 개워 치바이마 냐마나 구름 투바이나 당부 숨방 아바 죽두마 남는 건도 안 죽시베 얘는 문죽디 문지치다 매바 차버리 세부 슈베나 양재 두배 도지 나가 준비 오면 나랑아도 시험이 딘데 줘봐라 강아 타나 파마 라라사남 진죽주 숨으로 와라 시베 구름디 다 내 터진 슈베나 시에 자외 고등탕 콤바직도 내버지래 진죽 이거 주부 구름디 직베 다 구름 대달 집에 당보 숨바 아빠 주바 둠바 남니 민시 이기 남겨 원도 주베 은주기 이기 나 인바디 숨낭바리 지간 숨바 디낭 슈베 앙앙지 두가라 앙앙디 가라스나 듀버리 가르 듀버리베스나 아부 대다 은주 잠도 머체 진주기 이기 양 인바디 세세 채버리 민시 이기 낭네 진주 이기 주용 진주 이기 주 낭네 강아 강토기 은주 이기 아용어 조당디 나도 세부 천국으로 샴라 내 치다게 낭세 숨바 셔중 미주베 추시바 아시거든 셔중 미주베 추시바 아시베 겁라야 자와라야 된대 숨바데 민신이 삼 숨디람 테라양기 시댄양 강토왕 주민 자왕 민스 지강 딘데지기 숨댄나마레 셔중 민주배 추시바 시바디 컨데지 코고라스나 주배 추디게 콩랑 오드 송스바레 다디 쇼라야 캐오치라 낸시에게 추도 쇼라 민주배 추지에 라과장 시바치기 인스 투미데야 치미게 숨낭마레 민신이삼 숨디람 시베 민시스두가라 다 다리 대시에베 민시디 컨데지로 코고레스나 세지 숨주 탐베 낭네 진주 이기 주충 심베 하드 민시 이기 뉴시 주바라 대코낭아레 대코낭아레 숨주는 문진 만남체 뉴슈보디는 문진 낭아레 제장 민시니 삼숨디 람 테라양기 시대양 강두 안 주미 자왕왕 민세기 전다디 안주의 샴나야 我对着徐伟呢今呢我自己一个男我自己
2: song sin be chue yi yi ge di ge ming shi kona le ngon ji so kang dang ming ju be chu di ko ar che ba de zi gang sum bu di te da ri yang ke wu chi la nian xie tang jie be chu ge di ri ming ju be chu di dang gang zu le ya chu mi chi mi ge ngang zu le ya dian nang wa de dao na di ge nang la chung we zi gang tang bu shi du ga la ming shi ni sam sum di lam shi be zi gang tang bu di ngang zu le dian be chun da de ka de si na 세지기 이거 숨주래 진주 이거 충신배 항마 민식코나 임배 이게 뉴슈부디게 수거래 이게 뉴슈부디게 니삼 숨지람 숨거래 니삼 숨 제바이냐 내스나 딜레야 차진지요래 수게 차진디가 그 니삼 숨제국의 요나 딜레야 먼저 차진지 과래 먼저 차진지 가려서 나 투미 공원능신 쉬버이나 딜레야 체월직 시바 차진지 체월직 시도는 가르시와서 나 문죽자 민시자 진죽자외 되는 직직이 나나 중외 이기지와 시고와르바 루직 루디 시고와르바 뉴시타마디게 체월직이 나나 닌디체 체월직이 나나 숨디체 테마체 타나 신디소아 체베네 디그레 알 어 다 티강니바디 테라 양기 시데양 숨버데 닌디 숨디 신디소아 체베 머체 테라 강아 강톱기 양시부 지릭소 자와 있는 양 숨버데 자와 있는 양 다 티강 숨베 강도한 주미 자왕 민 숨버데 딘데스 자르 자당 자오 이네 강정수 차베 다탄 터니에서 강탄 강야 대벌 미교아레 숨어제 디르발라 안조 다 강식 제국이 있네 어 문죽 자사 문죽 자 고젠 자사 고젠 자 도젠 자사 도젠 자 진죽 자 진죽래 자고서라 이나 진죽 무엇 자고서라 진죽 자 딘데 체제 나도 파르기 강사라 튼다 가리네 다제고 여러분 다제고 여리데 진주 이게 주 충신배 상마 민시 이게 뉴슈드게 세와지기 나라 되네 문주구 추체 진주구 추체 어 근데스 잘 딜라 강아 강토기 남배 토네 양시부 강릉시 자와서 제바이네 강조수 차배 다당 터니에서 강당 강양 땡기 말해 숨으세요. 기랑 계세 문죽 주제 자 진죽 주제 잡아 있네. 꼭 진죽 말을 봐라. 진죽 말해요. 나 가르래. 꼭 민시 이거지 봐. 라 민시 이거지. 민시 이거 뉴스 되게 최고지도 남바 대도부터 하네 잡아 있네. 강종수 잡에 다당 터니에서 강당 강양 땡기 말해 숨으세요. 지강 숨에 탐하대야. 자왕 민 숨으세요. 자왕 민시바질라 제시 균당 니요리 직 당보드 가렸으나 자왕 민시베 탐의 계제지도 가라 딜레야 제시 균당 니두 니부디나네 당보 가렸으나 투미정이라 자제 되네 투미예장 대신 자외 룩산 쓰지 땜메스 제시 균당 직탕 这些就能你不得卡的是呢其中啊车间地心加米里索斯当其中啊了嘎唐浪着电别去呢这些就被陆基督第二康王都当着这些唐文字切不一呢没地方康民都做细节的卡的是呢做细节的卡的是呢铁达 주수맵에 쓰여디 신고해디 독도들이다 제장 내대나 디니 강웅시 왕도 당내 견케미도스 공도 시어버디게니 다내 자와를 응어된 교육의 양세 응어순화탄 다가는 신기 개발기 이와댐에 된디게니 대다 조치 왕도 댐어잠 레마도 더동 영주기 요래 로라 영주 타탕산이 영주대 탄의 나라라 숨탄산이 강아 파마 톱 집어더부 준비왕문안의 숨문능신 다가능신 고쟁기 이기와래 배나랑고 랑고 쌍고더부 당근신게 도쟁기 양 요래 변화 야 라 라 와드보 로아 디디디 카르스나 나도 코데보 인자 다 차자 테발라 월도자 판고베 거바메자 근데 제리신이 다 십진 차와톤에 슈고야 거바메자 내데 모르게 최도 롭지 슈부다가 인
3: 탄더니 비친키 치즈 줍든 닥다지
4: 까망에 생규르
5: 세모블린게 공감사 샴라 제세네 까망에 생규르 년춘 슈우예 제제니 슈니 예급지 주 시진핑키 켄디 시지레멘라 로틴팅네 콘 자미야 치든 예급지 신진라 담바라 제스텔리 슈바탄자 뭐니 저거타 자미예 저와 섭두 주주로 통침부치지 유라 中国滩阿不是给娘们领地及比进乌族及重置团聚切贴最近特别多滩偏军一起你别娘们来借机出现军队托入东亚切切的中国滩怎么也却用特具娘们来绕地只为出现给你们三百团里把切年给你们别没了第一军队游戏什么事第六寸土让街切最顺直接苏军滩托萨拉在苏军来地借贴高追三百七八重年第六道滩不年顿不怕了
6: 托萨苏军来地塔城镇团在苏军来地所及策军前边军女设备铁工业协军也及苏来帕丹帕在了来地批准人家将我们主页面深度三个月被这个拿出去的写到前边时呢轻松来车高追来团变的罗松松人前用托祖军来看立住前边家军母车解冻也深有他轻松来车推高出边车轨界推进作业密切超有年立住前行
5: 接个拿出去一节，现在看起千把看起，中央给盟军国统军了，解决解决起个规矩些呢。昨天南昌俺家西西西拉达起一批，三个月前子人去年，蒙西部呢写到七八七呢，蒙西部他农事部你去，俺们这套小学来日记制作肉脚来日批的东区组织三家西吧八镇前预备，制作肉脚来日记是跟送他，人家搞吧。
6: 空别主角了，各地动画前几天，你不听着了，各地动作也不是。接着你说你三个月，中华沿用积极所措的写到前边去呢。你对沿用积极所措的中国苏北来归恰下塘，所措来通过铁龙岸村江岸边七十八镇前不是。第二个月，渔民土塘区域的接扎边呢，接着你说你呢说，积极实践塘，为的你们去起码的，求求你这协助一拿，三场主角推荐国美国别戏剧塘。 海南团人松主义南推荐国美国别戏剧了点呢中国的永久一批接着你说你二零零零特朗普依然了变作了各种级别艰难规矩接近努力拍摄家家你来监督有了港籍部队两支连锁团一些港籍部队两支连锁阿米这个零五马团场面咖喱比出具这个比港籍部队两锁切的接近港籍部队两支连锁的主席
5: 一番电脑也对面别三小旁的内有东特切瓦糖，接近港籍部队两支连锁的职业了行呢？接近港籍部队两支连锁连进康克，对外面托密切冲突操作瓦糖，开的聪明天作你家究竟哪年？我家几克一多历史票子，连进连锁的密切冲突操作的有不是？民雄巨石塘面塘新竹克接近协助冲突，接近你数年拉萨操瓦糖，中国塘引起。 前面奥斯特利亚门口街塘提醒内巴老少这个人偏偏起来开吧你这也比如苏瑞基陆军空地塘人生满了最近双江啤酒所的出席了出席定时不能多你对能就冲击起昨天当日双江前边七点钟的这不是冲击太阳起三度电视前边当日德国托坦巴索米家的出租塔修一不塘对于人生的重大的起人
6: 请用我的千里塘团把贴贴动画塘，日记说起了松脚七八，当不了餐厅去大军七八所的南团的名列录制前提。西林区来去千军四八塘，当不了松天去崩卡多些当有时。年头，老创建建设总开，年度人民资助了调侃一遍，将起了连续突变明年，多顿再过年塘，提供老干的银币，修弄建设局军货币一场图两个就有时。
5: 你要留呢，伢子从去解决南北协助中呢，修弄你建议走过一场图两个七八街瓦塘，明天的松松。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헤종 룽치 년치 레궁 헤게 룽치 이
3: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쿄왕송 랑랑 송차도 니는 멜론 딜라 세파르츠
4: 망정 망보비 준비 제유주 아니 소수리 차동기 유리 이정서 준비 쿄왕 송도제
3: 팀제 멜롱
0: 생글링게 공감사 단달링게기 생고초베 레전디니 팀제 멜롱 레전지 알레젠 조경 쇼겐 디긴이 Tengwengan zhu le zhena, manjo che zhe kublu pobe kwebe gorki timlu xie zhe nang tu minyum zhi, senpa byo nyen lamdu piwa changme tenneng yugri. Nyi jenpa mangbu zhi ge, kibien ki dun tu kublu gyaya ki nin na zuo zhu zhe, nwe zhu pongen ki senpa tu du zhu zhe, tama deya yunur pyunji kublu gi uyo zhi. Ting di timlu yunxi xie be le zhena xuea ki kwe dun di ni,
5: 云中大那独别杭州西湖秋岸了团别确定起因因为罗县南城西边就是批界哈江有不穷为王气选界忙不起重点那两个策划用过药水生于了点把铁嘴南起卡吉你这边可不留给鱼都求过药水马子穷穷了开不清不鱼几句呢那是破件了罗这一切 前来根文牛当罗边起明托内高于你那座座高度可别有间提大前来科律措别空明不细时康萨的年界庆别有句记关了四百高位穷困岁天地沉落军心里在哪根文牛总记业西北南屯体年别许多意义

0: chou chun chun chou gong kham sang. Ngan su li chen ni chou chun chun chou ri zhen gom si ri la, long chin dung gi chou chun chun chou da pian chun pian ri gi, ka di si kya ri. Ti ri ngan su li chen nan a jia ge khen zo, chou yi gyun si ta. Bi lo, tan do lo chi bie lu xie so, chi bie ri zhen mang bu chi te ri che yu bie chou chun chun chou, ga bu chi gyu shuo yu la, chou chun chun chou ngan su li chen nan xiu jie gya ji long chin dung gi sen chou nam le, shang yi gi ri zhen, nyam chu chi gyu ka su yin. 提人理财难了,作为军系,超不清晨,草年不及学习,用这里,天山超不清晨,忙不及了呀,能军将真吃车队长吧,日子了过阔节,定有些日下,现在阿家给提人理财难了了,能听听这几个月去学习,超不清晨,别的给能量困难怎么一般,能军作为军系的大,先不谈,养天别等于,是我休息。
1: 생계 초보 충전소 공감사 아니 최대 롭추 로렌시베 진지시베 로마 디친 좀이 샘라니 생계라 군대 시자시 모두 최교 인베 생계네 세낭 유바슈 군대 시자 군토 미망 부시키 칼레 각부 중지 녀수 작발레 군댕키 레가 녀수 작고 냠키유 정외토 수부 녀톰니 레가 군린 제발레 르부니 더 림신 총도 친디 내고 누반 냠바탕 내시포 라부체키유 티니 수부 녀톰 총양 랑키 남미도 당왕 양나 초나 머총외 겐키리 티데 레베 녀주 치켄탕 르부 녀주 강롱키 녀도 메강 뜨마 레가 군린부 나 니바토 니수위 참작디 르부 코투카 뇽지 용와 체구 카미 공냥 동차위 참기 통구 지레 케베 십주 제발규 동체리 땅이 머중와데 미미 뇽와 시키 왕제 선의 밀리바탕 침바탕 케메 뉴바냥바 도균 런신 르부 낭심네 니깅롱와 빠빠 감세 첨부착바 소기 센차 망부 튼바 시톱투유 티데 균토 미츠 카곰남마도 춤이 통외 굶시 돈네 딱도 추구탕 제리 워마 신체기 쿠와소 외참기 통구 이남 촘레 토기 접디 제베 동전나 초 체레게와 동나 디겐키 미르라 네시 총와 이노
0: 黄旗这不明白记，朝不清清翠云溪地带，六十年前巧坑集体给西江配送起早是单件，人年年薪也断给巧了呀，句句说也。下面杨安翠年底呢，别落人年薪的人。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에 생규르
2: 세모블린게 공감사 샴라 제세네 까망에 생규르 년춘 휴인 지지니 슈니 예급지 주 시진핑키 켄디 시지레멘라 로틴팅니 콘자미야 지륜 예급지 신진라 담바라 제스텔리 슈바탄자 뭐니 저거탄 잠비 예저와 섭두주주로 통침부치기 유라 中国团 20개 남래 领地기 비진 우조기 중재 전주 체대 수준 다르게 동화탄 평균 이치 니베 남래 체기 추세 균두 토르 동화 체체대 중국탄 잠비예 초용 탑주 남래 로대 지회 추세 게림 사별 돌리바 체니 개금류 비 매말라 디기 준두 유치 수마시 딜레춘토 랑게케 제선 지체 수준탄 토사락제 수준 내리 제태 각주 삼매체 발충네 딜레도 탐번에 듬바파라 토사 수준 내리타 청진 튼제 수준 내리 소기 섭준 체배 균유 설비 개공기 세균 예기 소래 파단 파셀라 레기 퓨제 가정업주 예매 신도 사르그베 지금 낙사 주인의 시도 체벌 시는 청숨 내체 각주 내튼 변에 로숨 송진 찬용토 조준 랭켄 리주 체배 자균 모치 개동의 신유바타 청숨 내체 퇴가 주비 차르그기 퇴진 존내 믹체 초용내 리주 체신 계급 낙서 주의기에 세네 카키 첨바 카키 중앙기 멍유 고통주로 제제제 최고 규리체네 존내 남차 나자 십십시 락다르 체육시 사르그베 제진 이슈니 멍시부니 시도 제발시는 멍시부타 노르시부니 튜 냠제토 셰브주 레리기 지조 로큐 레지 피게 동규 조브지 삼자 시바 빠짐 제유베 지조 로큐 레디윤 시즈 겐송타 니가 고바 콩비 주주로 그대 동화 체지태 누버 튠주로 그대 동주인 버시 제제 니슈니 사르괴베 중화 개용 직접 소소니 시도 제벌시나 니듀 개용 직접 소소디 종교 소베 레규 차샤타 소소 레튠 고르티 롱아첸 종화베 철시 빠짐 제벌시 계급 내비 유미 토담 주의기 제자베니 제제 니슈니네 송 지지 시젠타 오이디 님키 지마기 초초 니게 십주이나 산삼 주급 투젠 괴메급베 시주타 海南团人松主义南推荐国美国别戏剧了电影中国的永久一部是接近一瞬间二零零零特朗普依然了编组各种级别艰难规矩接近努力拍摄家家你来解读有了港籍博流娘制连锁团一些港籍博流娘制连锁阿美这个领域么团墙面咖喱比出具这个别港籍博流娘措切结接近港籍博流娘制连锁结主席 이판 데너로 예든 미에비 삼쇼 판년 내유 동탑 제바타 계지 강제 보류 냠질 현소기 지기라 시나 계지 강제 보류 냠질 현소 렌진 칸케 투영 예미토 믹세 손주 초초바타 계디 총미 튠소 니게 죽지 나니 나자 지키 이도 리슈 퓨세 렌진 현소기 믹세 손주 초기 유시 민슝 규시타 멘탄 심주기 계지 십주 총도 제제 니슈니 라사 초바타 중국타 인지 germe australia mengke je tan ti xin ne ba lao so de ge ne pie pie qi le ke ba ni ge ye bi lu su ri ki lu ju kong di tan ri xiu ma la ju jin song zhong pie ju suo ji chu xi le chu xi ding sub nang du ni du nang ju chong ji ki zuo ne dang ra song zhong qie bie qi dian zhong da zhe shi zhong ji tie yong ki sa du dian shi qie bie dang zhe de yu tuo dan ba so mi jia da chu ju la xiu yu ba tan tuan yin sun ji zhong da qi ren 진용률이 체리당 튠바르 탭대 동화타 제기 소셜라 송주 체바 담라 첸텐키 다균 체바 소지 낭튜라 민예 룹지 체디 시림기 레규 체균 서바타 담라 송켄키 봉카 돕체 당유시 니두 로총기 자자 종케 니동자미 저주르 교가니베 정치레 레슈 투베 민예 도든 제고니와타 기공 로가니 인비 슈누 자자 주든 후비 이창투 레가르 교육시 니올려나 야자총기 직규남배 십수주문에 슈누니 깨니저구 이창투 레가 체벌 깨와타 미깨다 순송한 레슈 땜부토비프시 니류 초벼장남 사사법주기 야생기 겐진타 쇼든냠도 키외 주범망부 유바르미니 사사니 닝지파르타 사사니 시그지파르기 주기메코로 망토당유프시 야생기 겐진 진다제배 최종니닌내 고추시 사사법주기 튠돔 主播每天吃我们的茶出坚持切不谈你日参与主播坚持切切每天吃吃茶你你心情不是三宝平姐天天刚刚年生就年轻学茶你看你看你
3: 种龙亲年轻烈工培建龙亲仪
4: 真正真正的松在训练也能辨别考虑习气
5: 顶住点价给歇欠点点让先去厕所了给送去
4: 点点给让去顶住点给切点他顶住点给歇价顶住给吞进了活动图了
5: 点点给让去顶住点给

0: 남녀 강연 냉처
1: 디가르니
0: 디가르니
1: 디가르니 벽에 룬팅키
0: 딤주 캐제리 제니
2: 아카존 가스가 좋으세
3: 손다 뿌니 다 뜨임받다
4: 이진이 마세샤
2: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5: 기랑 뜨니 들이신 냉안이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레워지 지지지
6: 내년 연도바 더도 로스 제도베 커큘라 규원여탐 중국 구진 캄스 링류 커큐 진류 차창라 닝녀와 진세 증고 투베 전부여바탕 권법부도 로데원낭초 대외급수 남타 르문년초바탕 천년지기 부주 보여초바탕 자자내수 제도 제마 저와 제도 고무치로 규도 로스양 바르초

0: 다다 남규직 익습 체모토 승인데 가지미 자라도 내리 모듭 비주르샤 디미르디 비게샤 당보 모듭다 이제 동에 체지 매체 이내리 로고든데 우주 쉬게도 야미 모듭든데 다니 게 당고동아 게다미 주수 춘제디 하고 쉬지
1: 참부시니
0: 가지 양 아주 통제다 치부든데 다 자라틱스톤도 주고 다니 연연스파직 직 소버지 러버와다 나서 절럽디 난다 매기라 난다 매스와 미초
1: 오지나
0: 치워리 또 가니 요 말에 사체 미초 인데스 제 고랑 고랑에 딩저 시부 입에서 또 좀 간다 차라 뚱 배시고 간다 비기날 직 좀 짐질려 저 대학에 니가 야제 토요 단단히 예 쉬는 난다니 지기 수수 괴절이 삼다리 간지돌마 야지든데 마 숨지직든데 마 사투디 아니 직 미기 통야리 아지 우지 지하소들 데리 간지돌 파르타리 티글름리 간지돌이야 세우 샤무토바 딘데간이야 직 덴부 매우 딘데 차윤데 아니 계란 직월 이거 매우 딘데 중름 갈이야다 그 수윤구레 로바 수돈도 개구레 디 계란가 하고 말에 아니 그 딘데 고무게니 여르다 보고 여르다 겐고 여르다 간주 나저 여르바
1: 저 발라
0: 지단 딘데 드졸이야 지 동동베이나 아니 계란 문에 걸 계란 지고 말에 미시달은 하장 내부 참 계셔요 여러분 저는 디인도 자라 동일 차시하는 건 좀 인지민지 익습 나고 해도 계신 부르셔스
1: 레스 레스
0: 레스 이 도시지
1: 뭐 도시지라 근데 단다 아주 교인 대표 토리야 아주 단다 벽에 순가 틀음 돔 시에베 토리야 단다 벼랑 경성기 단다 루젠 전소기 제위기 단다 지 강세 볼류테기 내동 카지 그런 난이도 고나서 자련 수교 다른기 아주 강세 볼류 태동디기 나 아주 진주 태리 리제 주 지마타 태양 추수 주베 토르샤 대륙행기 모 투제 아니 교인 디부 디토리아치 도군난규 저와유라
2: 对啊, Taya, Delang, Delans, Sanjul Liza, Chow, what's honey to Zichi don't order? 对啊, Jajaja.
3: Wait, wait, Gundoto, today sent to the Nejo Lesa, Tetra Pepe, Tushi Tinting, Sigi, Jeza, Lenja Tangman, Lenja Sudo. How was
4: 混作混作的参谋社啊今天我那么有名但是你两个辞职的就是下个的去说说你的你都人自己都曾经你无论阿姐要什么我不是我的心没心我的人在的<音><音>

0: 이 경인 대표 토리가 단데 벽에 송가 틀음 돔 시부 규제를 제 직생생 난긴키 자로 용리야 수교 나주 짐주 태제를 젠디 대린다지 아니 벼랑균 정키 류젠 전소기 다다 강세 볼류 태동 제괴배 긴키 추수고 탄가마 시주 시행의 예용리야 짐주 태제를 젠기 다지 아 경인 대표 토기 다다 녀람기 태동디 주지제 아니 나주 지 표랑균 정기 류젠 전소기 탄다 지 강세 볼류 전도디는 외수 태동 쇼이 내년 아주 탄다 지 롱진 토기 자람기 태동디는 표정 롱진 년층 내공 기 표가 롱진 토리야 모티 쇼이디도 관심 나로나 대세기라 모티 소로
1: 레슬레스 제단 탄다 체주 여제디 인지 민지기 차블 뉴비유 지규제 내년 아주 년 탄다 쇼이 차블 탄두 tiklem de sewa gugu yuwa rin la, tiklem sewa yuwa gana ya, denja ka pardaa ti inji minji ki.
0: R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hiz
1: 차바 숙치 철철 두두 가지 우주제 단체 민을 받아 가지고 두고 다양한 우주 개발이 가보시라 만나는 약을 유에서 스토와 우주시 개발이 아니 난다 매서 수수수 땡저다 대만 섬으로시라 키비네 아니 우주 개도 아니 축지 군이 맞춰지도 내줄라 아니가 쉬고 여자다 먼저 어디 인도 틸럼 세비 관리야 된자가 철주 여자디 참블 뉴욕 여와 디가리야 아니 간조 격제 춘지티 남식다 디 통계대제 이케나 격제 춘지티 당분 입제 뺀는 무주 중앙관 자다 주다 초고 유자 게디케나 디 차부단제 차우숙 주부단제 통계 요거 맨 대그자는 단 두고 말아봐 직내 단 두고 말아 니네 틸럼디 당분 쇼이엔데 두고네 쇼인지미지 소소데 예데 바주 제외 개주레스 자다 대주 있는 건 좀 인지미지 기타 뒤에 데벨롭제나 레스시 슈샤유라 대진디나레다 대진도니 망고 열단데 로미캬가 돈이랑 안 좋단데 자나 서제 카셀이야 지기 로멘라타 첨보 지기 로젠 추베 가제데 단제 아니 콘주다 도바 내줄한 요 카단데 슈크체르 민가 정가제 메브체제 이제 스카니즈데 된다고
0: 제제제
1: 카세 추고 내줄라 카세야 비게야 고코제는 디 이제 차부터 주디 아니 차부터 내 레비게 다가스 이제 제협들의 급제 걸
0: 고고
1: 아니 차베 지고 넘부 수 지고 많이 로브스 인선데
0: 차부터 추기제 추기세게
1: 봐 민지 저래 레저 차대어도 주 있는 인지 민지 예래도와 템버르도게 차래 비게 즉 차라 돈이 돈이래 되네 디나라 차래 나니게 된자가래야 고린다 도바 니가 하리에 타스 차대 가장 개점 주자대어레스
0: 저다
1: 비는 예 드리디나 세세슈 독스체 세세슈 규칙 제르바
0: 제라
1: 디네 있는 아주 단데 무주 슐럼가네 뒤 대베 사고 니 군데 롭제 나로리아 무주 슐럼 나로리 아주 바까 저 초그레 마 초그 말에 써야 돼 직세르 담베 계제 예 디날 가르시브라선 사자 카질 바과 무주 슐로가 저 초그 요레 사자 카질이야 저 초그 요 말에 이내레 지르 기거기 지기 무주 슐럼 그 팀로 날잖아 바과디 지 좀마 초베 딘데 도담 요레 다 저 초그 사자 딜이야 가르선 아니 바과디 저 초그 요나 조초가 사진들 이렇게나 바꿔디 무주슐롱아 조초세 총계다 사군들이 이면에 바꿔디 섭섭 가지고 지네 바꿔 다니 코로나면도 디갈 미견 조금 말해 디 당보체 니버디 틸럼디 쇼예예데 대국 요래 디 니버체 숨버디는 대자 샤무티 인지 민지 샤무 야고체 고용국 요래 디 시버디 암 지 단주디 지 가르스네 코로나 그 뉴다 뉴체제 열봐 어디 춘지치아디 인지민지 익섭치스 되네 있는 거 어디 있네 어느 남실이야 도나야고 요 지제 도체 디다 초체 당아주 장전 정그 사군리야 당아주 가르스네 배 사군기 무주충 넘갈이야 바과다 디메기 지 닝가 유베 송들랑 거로 봐 어디 단등에 뒤에 슈사위 닝가 유베 송들랑 거 가르가르레스도 직내 있는 알바 자가 다니는 시험에 요관처 이해관처 치관처 숨체 관숨 부리숨 알바
0: 부리숨
1: 부리숨 누모야 부리 알바 푸어야 부리 푸슨 땅은 좀 남기 나게 탑
0: 다야
1: 디 부리
0: 체부니
1: 알바 젤라 알바 다 숨버디 가르스는 눈 제규 기든데
0: 어 제제
1: 맹가레 도바
0: 제규
1: 기든데 어야다 더 심주 치세 레군데 제규 기든데 어야 디 숨체 디 부리 숨체 부르 숨가래 가르스는 아이가 좀 모저진구 지금 고춥시 제제 디나라 좀 춥시 제진구지 어른이 변에 망체 추근에서 어윤이 손제 동아 어디에야 가르스는 개가 다니냐 지주한샹 토토 저스고래
0: 지주한샹
1: 지주한샹 쓴다 어때 감침으로 와
0: 젤
1: 디네 토토슨 토슨 당
0: 퇴스로다 퇴침부터
1: 와
0: 젤
1: 제부다 아니 고춥시 임바 딘제기 디모르디 디게 시츠베 디가리아 아니 가 가르치고서는 발라베 쇼바다 제미 로바딘데 언니 발라베 모르체 강아버체 죽버디 가르스는 간조 직다 모르고르 티 납주 죽주 모르 인자 디나로리아 추고 직 치숨제 납게 된데 주제된데 요체 변에 데르게 도바타르제 신이스니는 코리오 기타르제 신이스니는 모르와
0: 제제
1: 딘데 기타 간조 직 변에 차사 년제레 공 대동 진이 랑고스 대한시 좀 보쳐봐 이스릭소는 다 가장 관심을 대조 간 걸로 진정한 추조 우리 자단 뒤인데 두고 뒤직디게 인지미직 먼저 중놈관이야 지단체는 먼저 중놈아 더 최고야 말해
0: 레슨에서
1: 먼저 단다 김준이도 토덤기 가르치는 지단날이야 바과타 디미기 니가 요에 추고 디니니 조처면 세로와 따디나 니가 요 추고 가래 디 릭스 세고 거래 직내 릭스 세고 요르다 니네 계란 무주슐롬 그 람리아 죽을 뭐야 가르신 짐주 천다디야 인지미지 가오래
0: 저발
1: 진짜 잠 멤버 디나 치자 잠 카지 치자 통열 카지 치자 통구 말에 차단 디나의 슐롬 야 죽을 뭐 디나의 천다 가유는 바바 조초문도 니가 요에 추고 조초문도 짐주 천다 요에는 안에 천다 요와 저봐 아니 보라 주의 용변에 전다 유협실 다니에 수비 통계 유회관에 하나 전다 뜻 주체 통계 유회관에 파다 유체 파다 나는 아니 전다 가지고 통벌 낭대마 돈이 되리 유왕조 저단 뒤인도 아니 디토리아 인지 미직 다 먼저 변전 교리아 바과 디 디카슨 모드슈노가 좀 처베 세다 최소한 이 세다 체인도 바과 나로리아 다 바과 콜로스미어 콜니어 디나로 카지 감로 주고 지기 여러스나 감로 주고 디나라 안장원부 가디게 바과나 취디어레 안장원부다 세우가베 감로 주고 디게 바과나 취디어레 아 바과 라는 비 바과다 들리네 다유니스 이놈 유골 유니스 이놈다 로춘주게다 또바 가시에 호란주 숨제 시제 님도 친제 즉 뒤주 유다 파주 잉르제 파 바다제 연연도 바든데 고양야체 딘제 되니 스나다 아니 카직 바과 단제 디토군데 제버제 개침부 슈캬장 주디 바르게 슈크침께 디 간주디 비주세죠 요마르바 시디 가라스는 간주 바바릭디게 있는 딘지민지 틸람티 정말 있었나고 단단 간주 틸람티 세우면도 바과도 졸리 틸람티 베트 거브리엔데 두구이베서 거브리에데 두구이베서 안에 기도 안에 주 주인구이베서 다 콜로니스다 파주 고자 고제 되어제 대자 교구서 차대기도 와
0: 주고디
1: 저단 디인디 단등에 무주 슐럼갈에 도마 저 링니 세브디 직네 지난남에 주고디 표조 난이 디글 야조 마초고디 먼저 드리디나라 먼저 벽알룽디나 세세 슈주직체 니네 토덤 쳐봐야 할스는 슐럼게 다 야 주고라 뭐 하나 디 계급이 가르치는 지 아라조 천다 그때 시샤 체제 그 주차니 예전지 나로리아 가셔 주주 하마고 제야 주주 예제제 나로 어야 천다 통제를 봐
0: 제제제
1: 천다 가르치는 야 주구라 뭐 지 기내 기대 지 법조지도 지 세우 도로 천다
0: 조다
1: 먼저 천다 된 야 주드네 지 지고 전에 기도와 제 명견을 전에 연구 아무래 어 통중에 니에 对 아 신이서 차브라 다 기대려도 대 유다 통중에 신이 숨버대 세우 통중에 대대 다 통버치라 세수 잡으러 와 진이 숨사티
0: 고고된 시부
1: 요 어디 저단 뒤인데 안에 가지 기드나 통도 어 등아 뭐봐 대가 조초금 등아 미네 가는 아니 이제 프로그레스 삼수 걸어 봐 저단 뒤 천다 뒤에 가르선 세우 그 디날 구진아 뒤 개점 불어 가지고 그 진제 간에 아직 시 진제 간에 시에면도 즉 천다다 진제 간에 가르선 슐런 주디 천다 이거로 와 지 인도 때 디날 진제 나로라 진짜 이거 봐 봐 아니 즉 파다다 진제 그냥 도스 주슈나베 간이야 아니 디 통야 이거 봐 제단 아주 천다 뒤 가르가빈이 디 가르스는 아주 팅랩진 김류 토덤 나로리아 디인 제왕 토덤 인식으로 전다디게 제왕 토덤 다 전다디 제왕 토덤 수도 아주 다디 인지 미지 토덤디 계란이야 토덤 타직도 지금 열봐.
0: 제라.
1: 재단 가지고 전달된 나오면 되고 오늘 전에 전달 직디게 다 티그 직디게 진주

0: 가르스네 럭다디게 짐주 년다고 럭다디게 대조강 제왕 도덤레 직접적인 그 짐주 그 짐도 도덤날이야 제왕 도덤 땅 아주 제왕 도덤 시디 직대체는 슉체답에서 계제디 태답에서 고르고 동안 정말 돌려 디 가르시고 그래서는 톤 중에 대유다 즉 지르 직내는 디지르 저래 디직내 세우가요래 니내는 톤 대우가요래 숨내는 계란 낭도에도 상매 따신이 도돈다 고도미지가요래 시내에 디계급 체시된 바 가요래라 팀루다 팀베 전다 가요래 재단 결항 그디 토음벌라 낭도에 마토 돈도다 만 나온 마중화 산데 샤위나 아니 요야 요마르 카지가 나 단데 뒤는 쉬비 마 롭스 기어 다바 녀제란다 롭스 기어 마르 산데 셰브라 롭스 먼저 부주간에 개비 허르바 달로
1: 주바르 바
0: 재단 디인도 아니 또저 도덤 치디요 다 주고 섭서 절라 주고 섭서 절라 저는 용고 마레 도덤 치디요 도덤 냄새는 유래다 다 가르스나 대개시야 님거 말한 아주 단 드리께서 감로 주고디 다 뒤 뒤대별롭잖아 녀셰비 감로 주고 주고 언니들의 가르스는 심이다 지지 직 가르스는 알아베고 대면서 지당서 차디기도 와 심이 되면 다 지지 예도도 와 저도도 와 따탄다 버지질 미시오죠 오고 요래 님가 시부 여장 카지 님가 요에 최고면 내줄하 되어래 타장 카지 디미 오고 님가 시부 도스다 내줄하스 럽뉴고 요 말아 봐 도스 럽윤데다 Ninga yuwa mungsuda mangzoga limni mungu yuwa ngan zuyo di nal ya mangzoga ya tertuyen chiro chi ngan zu jimjuu sati ta jimjuu totum tsambada jimjuu nyendo tsambi chigo ka la kia ur maris ruba Gagata na danda dudu na sengdwa dinde la kia yuwa mara di jimjuu sati ngan zu jirgu jivari jirgu totumri jirgu denjari ruba chetan jirgu jivari chetan di jirgu kurim sichaja ngan zu di nal dinde tsuyu deo ur di tsuyu yundu ane ngan zu injimin chigo tsangme rāng pīkē yā tōdōm chī tūgū mārī rāng kā lōb yōkṣā yā mā chī ngā dzū lōba dzū būgū dzū nyāngā shīb tū tā dzū lōb dzū gyār gyār sāndi mēm chē dzū bār kīb yā tē tūñ chī chē shāna nūba yōr bā bār kīb yūndu bār kīyā nī yōb tōndu nē pīkē yā shī nā shī kī tē gārī chē tā ngā dzū gām lō chū gō dzū dōs kāñchū mā chū shīb chī tā shīnā shīvudu būgūdu wā sāngyū nā lē shūngjē māma bābjē jīmbatā nī sūngjē chācē sāngyū nā lō lē shūngjē tō yī rīyūgūdu wā lō chūngjū gā tā jēmē tā tā nī sāmblū lūyō yō mara sūgū lūyō yō mara wā
1: anī
0: sāmblū tā sūgū mā lūyō nā jūlam tī lūyō ndē yō mara chē tā lūyō ndē mē tū ngā dzū jūlam tī lī yā labdhē nā kēn lā jīgō gā lā kīg mara ngā dzū kīm tā jīgō gā lā kīg mara chē tā ngā dzū tī jī dzō kī 대구 토덤 치고래 저단 토덤 참 숨나를 되고 수취되어 저단 뒤인데 먼저 드리께서 지금도 주고 안다면 어떤나 되게 법이 있는 거를 안다면 되게 짐진년도 봐야 두고를 가져져 두고래 봐 수시고래디 먼저 샤약 로고 하는 레브레 뒤 낙조나 취고래 정말 먼저 짐주 토덤네 전에 주부 건주면 저 언니다 안다 건주면 안다면 저 도와 건주면 저도 샤약이 되게 낙조나 취되었다 단단 낙조디 단단 중요한게 담나 낙조디 직 돌진 차다 낙조들이야
1: 도담
0: 도담 치고야 단다 단다 신에 뒤 뒤나 퇴행 것도가
1: 저다
0: 퇴행 된 아주 뒤 인지 민직 뒤나리야 수시고를 뒤 뒤에 내가 친이 되게 로고도 내려버래 아니 뒤에 수승겹 치고 그래
1: 열로리야
0: 아니 그 세종 구대가 뒤에 겹 승겹 치고 그래 그래 뒤 낙조래 말해 아주 낙조서 도스 제제 시기 열어 봐 뒤에 야 승겹 치기 맨 뒤에 로고 가 내려버래
1: 좋아
0: 어딘데 샤샤샤 안다 마가 돈나 디기 디 나가간 샤자 나가 또 사지 주진데 조금 이제 수제 부고 된데 건조모 주셔 저 먼저 주거데 급리 냠지 주고 멤버 급리 뎁디 주고 멤버 디나리아 코리오 조부 수업다 디나리아 로친 주제 된데 그 배주 주제 된자 인가 뎁디 먼저 디 디나리아 하장 인가 처부 제샤래 저쪽 안가 자다 내 주딘데 통인데 먼저 팀루 간에 인가 다세 치고 하시다 팀루 간에 컨테스트 비게야 추드마스네 추미디 간에 퇴도래 단대대 조금 딘데 추 조금 딘데 퇴인데 비기 추미디 간에 퇴브래 그봐 안에 맞죠 디냐 단대 뒤는 쉬비 인 주고 디 디체진 장물을 왜 이 주고 디 수입대 장물을 왜 안에 개가 그 비제대 딱다를 왜 맞죠 디게 체륜배다 디가 장가갈 춘지 채워서 된다 가서 통계 추주 디나리아 돈나 디게 법이 오면 디나 장가갈 춘지 채우라 정말 안 장가갈 춘지 채배시고 아니 장가 여우디가 간조 디나라 안다가야다 도그샤 디샤세 사제 컨데스 구디 체고 이메르바 이게 간조 인지민지 디나고도 디마남이 아니 간조 인지 디나리아 챌린한 뒤 가고 제 카지 이제 샤샤자다 카지 개다 무슨 비게 갈래시 우게 두가지 디파날 때 아니 네 피게 카지기 또 쇠샤자다 카지기 디나 갈래시티 개보야디 디견다래 말해 봐.
1: 저발라.
0: 핑 핑데 샤고야 가래 혼자 딘데 괜히도 무슨 이제 딘데 간주면 저 쇼고야 김제 가래 수슈 주고여라.
1: 와.
0: 쇼니데 수레. 그러봐. 딩은 저 제주 여고체 고란주 바 뒤제. 학과도 두고 뒤 직디게 가서 디 레저 참 쇼질려야 통 구고래. 두고디 단도 스닝 좀 잡답 뒤 쳐가자면도 디 뒤주 이제 집에나 디게 자그로주 뒤나로 럭제 디게 고려 거제 접수래봐.
1: 저발라.
0: 계속 안 그래 레저 참 쉬죠. 디게 수치 그여래. 디게 가서 통 통 고래. 저당 가서 장가간 춘지 치사대 장가 춘지 제는 먼저 도덤치야 돼. 딕지 제진세리 여봐. 세상 단도 디나로리아 감로 주고 주고 어야디 다 게르 딘데게 다 주고 어야디 리그디게레 키나네베 춘지 마침네 카지기 겹로 안다디간에 아저르제 그 가셔가 가다 세브르제 그 가셔가 지금 제 딘데 틱 딘데 간이 이기 튕겨르제 중남 때문에 산들게 마카 안다디 디날 마카 간주네 그 저도 간가 간주네 그 줄음 간다 간주네 짐주 짐루 다 게디어레 저단 저도 간가 간주 더담 마체비 있는 탄데 직 토마다 가가치 걸 때다 저 콩큐그레 큐그마레 간주 저도 삼로스 당고 그동안 제단 단답도 올 텐데 마음만 마음도 아직 근데 제 더블에 근데 제 끼브레로 와 근데 제 결혼에 나자도 무슨 했지 제단 전에 직도 마케니 다 총계 나로리 디 영 매우되게 통용이 되게 총계가 나자질 시고 여러 배 정식빙 시고래 아니 지금 아주 디고질 찾아는 디고기 디 나로라 어떻게 고예연이 기본이 된다 가니야 쇼고 쇼든데 자자 다저든데 자이게 저쪽한 차트야 돼 통계 나자 차트야 알아봐
1: 저발라
0: 저쪽한 건 저 장수 수도 근데 소라 수자가 용거래 세상 아주 추도마스네 추미디 까마도비나 다단데 먼저 도듬치도 중앙에 낙소티 돌돌 돌게다야다 낙소를 도듬치아디 시주 템버리 주주 템버리 디나리아 내가 체시 템버리 저단 디 템도 잘해야 된다 되시오 차브레
1: 저단
0: 디 인도 먼저 레스 사지 주주 딘데지리아 니줄라 키마기 체코야 지미노아 제단 더주 있는 수레 다고 수레 말한주님 유시오라 수부구 있는 수파주 반바답주로치 사지 계지 시에가 열어와
1: 나
0: 수부구래 수반바답구래 열어와 부구디 밤수레 성원주 이 제국구 열어와 제단 건조 랍제 연유레 딘데가니야 다치 부구두서 인제 쇼야기 로젤 리그 열어마래 단단 건조 지 년도 나로리아 야나 이제 부 로정을 챙겨지게 별이야 아니 감로 그 바과 추천제 바바다가 용벌스 제 쉬우지 때 동아 쉬우다 항시 쓴 거로
1: 제제
0: 안주 때 체력은에 때비는 부구도 로정에 있는 바과 추천 추그로 발레 안 안주 단도 대야 미국문도 대야 동아 땅문도 뒤 재단을 뽑기 고야문도 뒤 로정에야 바과 추천 추그로 추 말해
1: 제라
0: 직년 뭐라 된자 여러 여 말해 니네 뭐라 주고 됐다 밀이야 둥그레 둥그 말해 침도 그래나 길로제가 바과도 쉬운추고 요마 디제셰니 요마레 김마셰브제 부부디 아니 별이야 바바다가 침제 바과든지 쉬운제 주요레 마요다 팔로레 딜이야 아니 랑가가네 파르키 베트제디도 체제네 딜레 도영하다 딜레 항상으로 와
1: 제라
0: 아부부디 디 마시제네 딜레 요마 디어 마나 삼로제 밤에 제도다 간지돌 디어 딜레 짐주기 마나게디 디 라키 요르베 로총아야 칼베 라키 요르베 디 감로데 바과레 마레르와 디 쳔초그레 좀 마레 디 침루레 마레 디 슝럼디게 반제 인디 슝럼디 용스디게리아 케디 르와 스드네 추 요메네 스드네 바르케 부구데 동아다 타미네 네주디 퍼서자 난하스네 페네 땅요니디 도담 체브레 체마레 두스 쳇다고 고르마
1: 제제
0: 나 데네 줄라스네 디네 네 줄라샤 벨레 네 줄라샤 벨레 둥고 집샤 벨레야 짐준네 주지블라샤스네 아니 페네스 펜데슬레브레 제단 또 조금 안 가면 저 삼로시 당국도 제단 칠레가네 시험에 초진에 전에 지금 항사야다 지금 쉬우지 레스함 쉬우지 도부슈 레스함다 쉬우지기 지금 박자 레스함에 영란주 디날이야 지금 주기 날이야 근데 진짜 튕기들에 내가 저 칠레가네 대두 아니 안전에 대한 항사야다 로파야다 이제 근데 있나 삼 니가 이제 통용도 와 로중아야 감로 바바 쉬운데 쉬운 조금 해봐 팀로나 용슈레로 봐 맞죠. 라투리 룸질레님도 쇼초고 말.
1: 로추도
0: 로추도 야겸님도 광고다디게 쇼초고요 말에.
1: 레슬레스.
0: 아니 디인데 로추업게님도 칼로에 라기들
1: 로추다
0: 줄네제 라기들 렌토요 말에. 아니 감로 바과디 그디네 쇼토고도 로추업게님도 쇼토고노와.
1: 진짜.
0: 디엔 뭐 저 denja shamu kongu gu yuwa shita murangi di laki di che lunba gu gu yuwa. Din denja ga sheji diga jirga mengshi sheji diga shenbuch gu gu duwa. Din mewa ya nganzo dinde gani ya shiobu ji hangsa ga ja bugu di shiobu ri nganzo bugu din nganzo yanyo bugu duzo inde yawar basi. Ka jing inde gani samda ngone chani piki gani ya inde remare.
1: Lesson is said.

0: 퇴실 교지 충종 람파른 예투 강충야
1: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0: 다르키기 센시마디니 편초 롱팅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레세시

0: 老乡老师去南县塘普遍前途就有规定当归些送人。王军正去，江永去人卡当真做他，加起当月来七百，杨他被西屯连接到做不他，老大儿钱呢？让动哈，迷茫去西屯连接交不他，团外老连去西屯连接交他个机会。 外团顶住他，坚持也不困难。看杨了，想得修黑，西屯连接到电送七八他，特许经营秀七八单套，别给去顾客谈钱钱黑。人贵去前接交八他，连住普他钱贵。宁州电叫钱黑，外套电车去西屯连接到做八他。他打团外呢，过做八他，去年时送连住不连年七八，孟西电图到他铺了片白连团扛忙住贵。
1: 忙起去，他们送团点送钱呢，忙了偏的准备西屯连接到电送钱的。忙错人，咱们去团大穷咋贴他？人卡等位堂西雄去团钱了钱呢，他们真七八他。心里有鬼，忙催我团我做鬼。他在电送钱呢，熊昌学生去西屯连接到做不他，长辈没写七八他，人车来个做的，他上南他他，老板熊昌个团呢，艰苦配备连七八三不写，结果不接给，难送闹谁？
2: 康中啥多咯？原装再修康一男，三楼南区美丽卡区边的两头爹爹，建筑面积学别那么一男。创作绿巨康区天安路外北的一男，第二季几个团呢？孙杨特别登记另外提一男。三队新竹独播每届季三角卡图具体，老总团别的级别那么提一男。记者说起习近平去。
3: 票据美丽卡去密码了，做什么讲不通？通过了视频闹的，康中三队别的别村去人不了，南端准备不了。中华美丽集团操办两头队呢，几度电别盘中几里层三十多钟过。让永强等一届，江永去美丽卡去密码通知你这些的，美丽通知亚顿去通知的，伊拉一年，美丽卡去通知去密到康中三队入度写不起。
2: 这地地区有人点个用位，只连日日来，南北三天去了前三万张糖，怎么运？下面那天过去，三九休息。那是从地对龙点进去，东街区的重庆路九康南去，配送草坪路九北几趟接线，提醒将为你不接来。闽南啦，俺听我的害怕，请不穷啊，俺们就送运行去。今年春节天，伢子俺不怎么塞。
3: 接起人路塘美丽团结六十三年特别六千超市时间去，那是从第六点进去，东街的中心头，美丽你这批也忙错，这端塘西东加上咱们两头超接进去。第二趟，普里、辉瑞、伊利双吉给你们找个塘，空隙没找个中，第二年头团结什么？第一点别错接进去，第六老掉头，东街中心第二。
2: 这个中年辈借用起美丽团结一团别团区域及别团参拜单元不是，第二美丽卡去忙错去，平均大众团接送几支钱币，按最细时。江永说，春节团收购团仓没了，借用起美丽团结一团别团春节团收购准新鲜。让江江团春节了，总结送少接团，参拜出租结果别团参拜单元，两叠，伢子我不用一批团。
3: 每个人家就去了，借用其美丽团结一团别团去参加啥也不是。逻辑给烘托，直接出席习近平去中央工作操办那七天，派让军从五年内龙出租考完电子学位结果学年，派的美丽卡去密码了。中华美丽集团操办都是电子签的，中华美丽集团操办早用签就了各地当年，借用其美丽团结一团别团去获得多个些，俺就能有。
2: 你先看，我的社区生活科普充电多，但其三对人兄，俺着这钱级别，结合起解决给一着这程度出个些差异不是。总谈三百卡的用为西林着这边，可得了年终的给钱多呢，等于另外，什么为各处钱不特别不是。我的社区入到总，俺们这年终的年纪三个月吧，杨建他们，结合起解决给一也不讲菜。
3: 戏剧新大堂美丽卡瓦拉别的钱就了，拍卖钱不特别值。俺俺的给等于一五零年，美丽卡瓦拉团结多次制度解决了人力技术不就引些什么事？第六年，培育学院进驻当年老团结团的扩外老师级，江永给空话层面，对了，上边培育给等于一五零年，美丽卡给来些忙错去，没办法，军钱没办法吃东西，直接说起俺就什么一两年。
2: 제자 롭소 자치르 비유. 표 장단 능추로 제자 속비 시림토 섭유 제디. 순념 퇴비 롭선규 당기 송저티 자단 토아토 당위 실룬더부로 교체유. 너주 총기 족지 속비 족지바 딘진추라기.
1: 타비지 나서 망소지 콜레비기 비치동 로르주탄 아타는 조도 스유지 라데 제친 로파 망소라 당게 거징오스 도바타 로르주로 데버존 제도 데비 포조서 투모토 안주주지 히비 도교 침케 드비케타 무인터션 셉투스
2: 개용기 미리 튠지 야튼 베튠 큐 족도 허다 제디 계급기 제주계 이 캡데 당니 미리 카와라 종타 비리 냠지제 투규로 그디 당디 베다 낭세와라 벤조 타리네테 비리 지규로 끝에 당겨. 지계수지 조직 난위 카조신 로직 중 사두 세주만부 시에비 세골 척비 나치수 카숨을 기니 세주안탄 총진 비징 히비 유난지수 롭중탄 비리 제발 규규 세골 척반이 시림기 총수 오윤행칸이기 국민탄 미리 튼지 야튼 배순기 튜미 대신 미리 레튼기 레치바 제리 주부시기 미리 카와로 종 딩섭탄 초용의 비리, 냠지 간리 투바티에, 안리학비 고니, 중화 미리 지균 속비의 도시 댄주 투바마세, 디두 냠용타, 치자 냠용, 시순 냠용, 레완 냠용제기 퇴문 도시 창매 샘난 대회 댄주 투바 총유, 장균 정기 퇴가 구비 사두 신주마부 시에비 정용 미리 세골 속비의 구미, 홍유 정기, 다딘 롭중 체부규, 내 미리 퇴지 총원이, 난수용원이시나 리기 체슈티 임바신 총시 수마시 장교종키 퇴가구비 사주 신주마부 시에비 청유 미리 세골 속비 구미 우리엔스링키 다골티 람규나 미리카키 망소소 시듀 냠내기 남바 강사 통규도 버유토 로지 롭종 체에비 체득 야구타 랭유키 퇴유탄 송지 체니 퇴규 야구치주 인시 수마시 대닝니 피게키 망두 임바탄 시두니 리이기 체진세기 연룬장부용어탄 조문랑매대신 자단탄 나중기 춤춘제 미리 툰지기 매도 사두 척성균토 차체매 제신 최상 척시투어탄 계독기 배바라 대니 지계수지 앙주라 렌주체와 시인라 듀럽사비의 변종기 은주 약수티인
0: 장교정기 류제전초 급주시바탄 미리 키 수균 류제전초 급추배전돌칸 모두 차서 우웅한 최신혁진 강제보로타 랜초보로 종교편성 미리키 수균류제 남창체기 전돌 직조 니투투 제보타 류제보체 전돌카나 눈쇼유구등신협제 샴르태골키 선교세라타 지체니시진히 강제보류 전돌키 앙송부전린체배 전돌타 전돌토 롭세루카타 세세루카키 고송년보타 과괴자차부체배 보로지경루투미바타 제메토 시제루카키 쿠급지 텀진톰네 탈둘창치타 레골기톤네 급디 강세보류젠톨키 앙숨블랑프시 시제루카키 볼로워 댄세치자키 텅둘나츠메베 로독삼팜충 레칭아츠 모투 양배갸배첸네 급지메 정용기 류제젠촌타 응름티웨 야부시 절린치기니시 송프시 미숨름루키 표미란초보류젠톨 쥬지신 니숨타 제골 듀인키 젠둘 초보 체지 테세루카키 젠둘 카초 체보 창마 게가 톰테 앙탕 불랑바타 닝치루카라 앙니바타 토게루카라 앙숨부톱혀 젠제토 류제부츠 방알 실게타 편춘 쇼데 약부친테 베봉 야르스윈키 냠상 문바르 체케 테세루카키 볼로 제스티키키 난츠 제치부타 젠슈부 용기 베친호 앙탕부톱바 하장 가부충 난츠 모투 정달 약부체규인시 송부지 미리키 수균 류제 젠토량 족제 퇴부 유진 외민 수사진 내키 남창 쇼세키 미겔키 젠토르키 제부 젠토르 고초신 루미차제 계기 젠토르타 젠슈부츠 젠류타 탑추 강유된데 젠토르 초부체신 휘바타 퇴지토 수균키 류제 첩된 남창키 응름향 퇴유진 세세 전무정키 미리 수균키 다편 첩된 남창르 퓨충 살솜키 차가토바타 사기성키 抢开特许了贫穷期直接上抢个卡尼托票者。托给小姐说明进不下去。开始进度卡松切不藏了托不穷黑心修热度偏松。列请娘娘的小童前黑每天为忙我南昌地南修托局最能起给你些松人。都叫他无对进度量过粗心。 我对前头人他，他是真学不讲白他，真对起，俺唐不他，你不拉学不他。到叫前头人他，那学真学不自然努力，几次讲么？宋江我就加同他，俺唐不拉学。我对前头起，俺你不托看，真对起。真学不忙白穿他，俺你不拉托班，还讲搞不穷。列亲，真都提前他，忙咱们学托给人我学起送不真。到叫前头起，俺唐不托看，自然努力。 教养起绿色真多人他，多叫真多人去，俺唐不连头班，还讲搞不清些送不真。穷狗偏送去真多人去，街边面切冻阿边吞多人他，黑色真学不，你们送猪去，干么些他，干些炖汤，成群结炖去团嘿，俺唐不浪去。街边汤偏面去，面些给他，面给吞多人他，真学不错，女秀有过炖嘿，真多咋差不切他？这里那么给他，这里就开去。 卡嗦嗦，面细别给不他，表面那么长给，俺唐不浪去不他。老水肉卡起真修不，李总好他，那去真修不，自然送去。卡嗦嗦，面给给不他，表面那么长给，俺唐不浪去不真。街边面切冻阿给给，俺唐不浪看，你们送出去。你看你，街边面俺东去真多他，俺你不浪不行。教养去留在真村他，修天唐波，塞去当晚去他，我去当晚去连托班，还讲搞不穷些送不真。
4: 表面去面洗别衣，俺唐不脱片，自然就开去。他听见真多人他，俺唐不脱板，还讲搞不清。真多马切狂，装单切不，全是都切不松。见么天外忙为真多人他，小偷给肉我去给约起送不真。街边面洗别衣，俺唐不脱片，自然那么干去。教养去留在真草套，俺唐不脱板，还讲搞不清。老西街去真多人他，养家小口音。 没给二天一种在咱们说，教养起穷狗偏送不下下，偏给钱不用为，面对小狗人些送不着。街边面家也昂糖不脱片，李总亲戚，真多吃对，狗虾扛越捋过来，先扛养钱不穷，昂糖不连托板搞不穷些送不着。家里那么长期，他都脱，真是不错，女秀又贵，偏白，家里不贴大，苦也再不稀糖，家里不点，真最咋差不钱学不着。
3: 他二枪对绿色不，起来跟前去，这边操枪去，昂唐不他，他在绿色不远前去，拍面操枪去，昂唐不浪学不着，拍面操枪去，昂唐不远前去，真最咋差不多，他在入卡了，再去当晚去连托班搞不清，模特将他前台，见面真多看他，小狗一些送不着。让月枪去绿色真错，搁酒席不谈，美丽的水军绿色真错，搁出边真多穿的。
5: 天对绿色旗牛在谈，都不用恩怨了。美丽水军绿色旗娘们谈，顶手将恩怨。绿色把门票盖下来出的，天对谈水军旗绿色真多的穿你个难兄弟，真最近我咋了等就忙大起领一不是？下面来提过提三九小人，他点起真多的穿，绿色把门票天对谈水军穿你个绿色真多难兄弟，真让面这位呢，人你去军堂扛两个面不是？人这对面如何去？能不问对你？
3: 何必老百姓稀奇兰州菠萝如何去入米西银行？他店江阳去绿色真草套，小店他不赢不谈。兰州菠萝摊目的菠萝真多南昌你能学一不是？听对起兰州菠萝人，每个人去菠萝价在早儿送套，平均小店七个不稀赢不谈。目的菠萝人平均玩起小店摊，人人呢各多均摊端起种来让绿白，虽然给忙碎南昌稀奇。
5: 真多南昌七十二年能修不贴，菠萝价在明朝文年了，强初步规划么事？熟悉人下乡谈不起规矩不是？目的菠萝真多能修不绝，能不问对的？虽然美丽绿菜南昌去以往出售了，用个天外色度清不是？况且三块八了，江阳去绿菜真早能修天谈不赢，用个七万兰州菠萝糖，天明天谈不了，目的菠萝真多能修就从我店里，明色去年年新鲜送不是？
3: 目的菠萝美丽水军绿色田，每赛季以往出售的，能不稳定的六个月。况且年过天呢，最起别处，目的菠萝我这些的，兄弟天外忙完，美丽水军绿色南昌田能收掉了六个七九银些送不是？天当推崇，天对堂水军创业期真热套，普通人人去看拆售他懂。我的推门草白绿色吧，西林去绿色给看，点赞他的样样。听啊，起来给大片将他拆用外空。 罗忙不急，街头正在讨论呢。大平摊必须南昌人去真多能修的，小人推荐改造的街头天天签约。电站他姐姐，年度加密出品了，绿色落不拆，大平如何能修不进？罗进团结，来不抢就没穷。他店真多能修就穷完，还讲搞不穷些什么事？
5: 在镇大平里，七连级有些了点个不同，必须你民宿区六百在堂六十点个。南站天津南北面这样，六十天这种全部有别。大平边孟县店里，店子特点必须针对了康桥昆明市。针对车站下去，空气、空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天气、
2: 度库瓦堂今天录制是空气大片嘎嚼组中制作堂天天录成固执切的随军起大片人力军队贴的党员时人家托别的七八句空气特动人都提苦苦松的随军旅者录制能贴的堂西林图早出不切的每日旅者每日内每日拍了特别动作让地切行去电竞台阶也天地真都参年落差落节大片别美丽水军人力的落战能特别动作堂各级面旅车真做起大片堂必须真都能母体修图局热望越界送不是
0: 第二个空内那是北西你先看你到你所处的培养军将所袭击机会落切别团建起得对南疆天三切学不成南疆他罗伯图团别人穷内次金牌袭击机会落切别内次团别能去随地亏空车位陆秀若教授给南疆南团卡就不断规制前提让将其陆秀扩断他减速提前得对托他们女不见了叫用你车干切学不成将等为其军联无缘让军将其军联主席选拔点别日卡其国选他卡点列团了他们自己内部切套落空出去来就切教授单位落车点将你选托他们起手切动他得对温去马拉推过仓土单位目的得对女不托的东关系连送闹事结合女局局落秀点将当东西跟古路团走后在云外宿大将组织闹事
2: 这个列空年年组比赛你对中等问题军联委员车站部部长徐州文体偏重密码比重抗糖偏重阶级特别点点所得心能事罗县呢让中期比重外部临时切割糖充满准备罗伯部连住所敲卡给那组天道难解况且借用给托年切割切的目前别的总之前年西里忙做了卡错年国地了大对别一个糖人们娘这一期别的特别东格些送不糖况且其中车站崩卡足球切入当年车站及偏置加气吞不切脱等于我堂孙娘特别我不切几托年特别差别配置电令他的我不切的接其切别金融期你不托的东格些年数能是
0: 这个来空年那是被谁接起你是进你听啊车让军情随兄孙军兄弟看起孙军用战场的朝廷念到你所处了他给野龙人念与国推前期这与你去我就闹事透过重回期书记宣判随兄期军列重击宣判罗东林期念到你所处了野龙人念与国推前今的古别在你内在旧年盘在他给重回走而念与你不他各地推前头野龙期陆军人念他忙随人念我端起不他湖北人内开局娘这切的忙错堂这这四不堂囊团定四吧提出切给求切给人内期也总是捏住人不吃捏到你所处的也能人内推前头湖北堂不给人内娘这切的每日团这期南部门把切给他忙错给切别内部不图团不切吧忙错给搞不起别的前年化人内与国团内别给动画归用与国冲着别玩切不切前年切点他全穷期他在年送期切归背着两年用我切给马赛故错结果他决团作为日子车团忙错人内政策通过马前所给目前切过背具运行明儿车这两团擦作五红案背行学不成老个重回车站部部长宣判老个重叠人内与国局登组一书记老远期俺去人内军前切别贴因为落线他配穷期日子里前三送切不他三对切得不贴配穷随军人念他推入三班空别动位决团走送至他们十千余起送不成老个重叠马叫归别局级局长熊苗希各地野龙人念与国推前期通过马前期为角上对套老个重叠期天霸团练期跨界对别名册他唐波对定团练卡上别显示他努力突破千余起送不成
4: 偏穷三军人念着
6: 在确实局局长级别怕难落坑
4: 龙库忙做落过级别三期地面
0: 샘라 생교도 두 가지 쇼킹

0: 사야 약주는 샤다 마 짬부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숨도 약주 인우추 대인엘에 사도 총미 사제 척된 세야게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균에 샤마 짬부숨추베 발리아 인다고세 수입나 저타 신도 수입나 저 최고제스 체크도관 대도도 약수 준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세 타 초주이 뒤베기 원체 탄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키랑 구수디 이내레 당시 되부 중국에 제코도갈
0: 요요 다딘산 처음에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초주 대조 강주 제발러드 렐 하버치지
1: 슈잔발라 대지반에 키랑게레 세리 세브다 신도 세브 망스 최나라
0: 요요 보모 다딜레랑게 초주 세이다 이드조 치로지도와
1: 어제 니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리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리리체
2: 시계라 슈피 비르핀데 남바당 잠니사죠 칼라이베 베갤룽디 생겔 헨게 구감사 나남소 사퇴 응어서뜸지 집이 지조레스나 제월가르치 말레 센소주 슈케 베주지 생겔 헨게 딜루니 벨라 시위 진저다네 로트주 땡어 코로다 소비 장랑 샤르도 토니 로 니슈코위 제시 니치기 뒤산시리 소비 장랑 샤르동 투바티 벤종기 진주 자샤라 튕긴 상보 준바마세 총소 치존다 난제테 덥디 튕디 유소 치존라 데네 변조 용보 파는 동기 때 네가 계진 태행이 바리.
3: 근데 차는 터는 뻔세야. 근데 배대 또대 봐. 배대 단데 알레데 말로 띵전 근데 다가라지 아래.
4: 어라다.
3: 되게 가래. 먼저 다가야. 아니. 장난.
4: 장난
3: 나가지. 나가지 다가야다. 알.
4: 시다.
3: 근데 메세기야. 도저 아니 되고네. 도저 메 메세기 주래. 가인전 농대 주리 제베시고 농대 밀.
2: 你们也不听见了呀路就路也就得了这阿是饶秀过来的那个刚才你们个同志我说吧他说的就得目的解呀这个错解不别解解的目的解解就带了痛苦的呀这个我说的吧他别的他的痛不得了呗没事这个的原来西魏金日当晚的时候家鸡行着忙着做地进电笔错杀不鸡中当人心人就都得了亲笔干了 소비 장롱 샤르동 투바티 벤종기 벤조 폐제다 망기 초와 대외 자제 표송 초조 주주 순수 파문내 유발이 로규기 른신 대비 뒤치 인종 대네 벽이 자샤카 자부와 따로 폐제 침비 남제 둘이 인인 폐제기 망바 상부대다 규자 강리 용치 마츠 벤조 첨도 종지 땡진 종기 민통 러신기 폐제 고르 젠르슈와 켐바기 땡진 종니 파시 장샤르당 첨도 종기 노장소 내신 유규급과 모터 도면 출신 아이린비 지주 전조당 부도 지위 개강 유효권 전조 교수 런종 전조 마부 두배 유권내시 라피나 참보 용사린도 서이 첩중연의 쉬나 롱서당 탕송 양모 통유 여바 강시 거지 리토 양사르당 양가르 자당 야채신 리로 지차 내바 통주도 도나 댄치게 사강 저주라 장자당당 지주 위주기 체주 외세 되고 통주도 Rinne tene shuna, Yekou rinpi Yekam shiebe beidun ke duba masi, Dengchen reba dang, Shengshu rinne so, Numi rinne la dengne, Rebi pasa dang, Yarza gunbu necho shiebe, Yugur chongda dode, Rengchung dang, Suigyong rinne, Shiji dung dubi, Namba sambo dweishindu, Dengchen zongi jizo benzo dang, Mangzu lechu, Rinne sungyo, Dechen Yekam zujo so la, Rumche ngueso dubo tomdu la, Dengja tongju dang, Logra duchang yong la kyoba masi,
5: 蒙西直接掐了掐擦些，别个打过西扎多。电线总给刚才激烈了，特别重症，热度牵动啷个过呢？电线设计多几个接送，将我责任给高明地去塞满了。
6: 干么子？
5: 干么子？材料干什么？啊，就我责任。将我责任？啊，那是了是。那你等下材料干什么？啊，等下这些那个这些那啥的，书记，电闸机给的那恐怕卡给的那的，家都给主任，全班都给责任。
6: 你多年些三楼了，等你退休以后，啊，退休以后，他才能提前都退休。嗯，是了是，今年学那么多，你多年学了，你多年打算老退休？嗯，是了是。俺这个等于，等新学了吧？嗯，对这个，咱今年年长，六十年长，就是讲这个，啊，那么多个人了。
5: 哎呀，当年我们还真的挺阿个，他那里。
6: 로진체보스히드고비에딩
5: 알라더라 롱웨고진에 탈로롱로 가챙하산사세
6: tu pa ke ten thale nen thale ten da ye ke ten la cha chu ye pa ten la don la demo me pa thon za ba ten ta tar re de de la ma ma su tan ye ke ta to ke ten da ye ke ten kong ba la ten ten sa ta le san do go na ten la chue ma tu pa ke ten yin da ke ro chi me pa tar se re tela turi ondo tetel tene tong pola te monso chujo zu ten da yik ten ngol pa shewe chindo tong ten da yik tene eri pa rong jo jo te zo ten sun jo ne te pola te yin cha zo gori yanso da yanso jipa taba ke tene pe jino ma sona chenpo zong ne re te zo ondo tela tene la yung la na ma sona te sha tong zu yung la sha tong zu to ta na la tene long kho da ten chata zi son le ten da ki chujo jo taba chayne turi zong ne re te ma zepa ke tene eri
4: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ganagi da shinsi lo tu sadi da ni nungli sadri ba ga o di da keba khari na ga
1: o da di ta di lo do tun zu ta ngaran zu su jing ter ba jing ne yin de lo do di nang den che ba yin na di re ngaran zu ta du ma bang di yin de ta di lo do ngaran zu la sen zeng ta na ba jik du chen ta na ba ba di khar do na ba ra se na di nang lo la lo ji gi nang ta zo chi shu ngaran zu xin ruo mang zo de de ni song ba re ko ma di mix a jo ma re ko zo chi shu ani ngaran zu lo de nang lo nang de de na de di do de khar do na ga do se na lo ji gi cher ju kan de
0: cha ju
1: ani rang ju no ji yo de mi di je di ani da wa so so ma do si ta de ni de ne se ye di je jo re sang ga si de ngaran zu sa sa ta di ngaran zu salak pa pu pu pa sam pem pa sege thon zu ku khorchwa gi ngaran zu thol ti ne ani logic na lo la sa bu le ting nam shi tu kan de yong yi o da di ko de thol dil do na de ne de na lo la di do na mi so so le logic na lo la di du kan de yi me lang dur gi cha da di ngaran zu zo che che jung zi da na de ne jian be na logic na lo la mi di so bu de le yong gre midi lungda gele yung gure midi ani tseso ala tinda nyingar tinda yongda mayo tina midi logic nangla susu bianzun chepe gyurin nangla ala ani susu la bina bianzu longzu la soba tinda kante yongsare siye ziwa mara an tina na midi la jingye bachir tinda yoyota mayi sige tinda yagi ya maranzu rumi tinda mango chi midu ga tinda lota che ani koko da di tinta ta tinta mangu junyo
0: chwa
1: ti gorka ta ni koko tinta o donzi nangla ne ko mi sosu la logic nangla didu kari yungu yume chikusungu la ta tine tingsan tungu wa marita nguimea lodo li ina ani logic nangla jizo chebo la pen neyam li tinta yoyo da me ani magdur tinta yoyo da me jizo la ani ko penjo tsungle tinta kante yungu yume pena kyanam kye lisi kruwa karanzu pena saju tungju tinda maranzu tsongso tinda kante yungu yume
0: dingyam tinda yore
1: rungun cha maja rwa pena penzo tungju saju tungju rungun cha na ani ko bebe lulu jiwa mara on tinda yagi on tinda tungwa runga ma ngume lo ta yingba tanzo nangla ta tingsan tingsan tanzo nang tingsan ta mangja hingruwa raal tinda ma sungduwa mangja oto ngume ma inna ngume lo ta yingba tanzo nangla tinda kwa ta tinda kare kare zena ko logiki jik tige di didu ka langdo tige sungsa warwa ta tine siyamdila ane dawa zosoyo bena dawa jiki nangla la ane kante yungurewa ya bena cherju kante yungurewa ane ko tansam tansu kante rewa dawa jiki nangla miksaya tujeng kante duke rwa bena dawa jiki nangla la bena rungju na zeta tinte duke menda bena sanyumda tinte menjene kuyo nangduwa ane dawajigi nanglala bena kachwa yaga bena lagar dindagi ngaranzu miksayagi susu jimzangi lagar da jiki dashiwe lagar dindagi chukna ani
0: kachwa
1: menjene yorwa nungu sangma an dawajosu na goyona dapshiya siyanya miksayagi suula goyona ta dina ma shibta tsarru di ani nima reyari yaga bena dawajun bezi jikni sum shis goyona duga oda di nanglala tsehung sikri da di nanglala ani karayara zina di nime ani tsè kharrè, sà kharrè, kama kharrè. Ani sàdàn kama jungwàl dèn, ya. Kansu ngubu tata jungwàl nè chòruwa. Yang kansu ni jungwàl chè dù guwàm. Sà dì dà kama dì kato kè nà jungwàl kharrè. Chè nè, jungwàl chù chì chè nè, ya dì nà rìmbà chè nè, nian xà jì kì nà lò tsè rà sàng yà. Chè, dì nè dì ngàn lò kharrè kòyò rà sè nà, bè nà ngà rànzu suwà rì kòtè chè wà chè bè yì nà, bè nà mì tsà pà rì yà dì, bè nà tòi zù zùng, bè nà 더 지게 참 더저 그네지 어 그네 그도 지그래 그네 그도 약하래 그네 그도 동거래 전 마 더저 참 디테송 디 더세스 그래 니나와 아니 미소 보게마 아니 두어 가리용 그래 그나 어 자파르탄 근제스 바그래 어 지 지게 되스 자 근제스 바그래 여게 되스 자 근제 여 계주 둥게 되스 자 바리야 되 계주 그래 어 근데 여기 디셔체 근데 내가 그나야 면다 저어 여기 있는 말은 저 면제 저어 여기 있는 Menzel kan jeji 도저 근데지 꼬아 그래. 제조 말아.
0: 어?
1: 내가 말하지. 야자 공부. 야자 공부 다 하게 될 거야.
0: 응?
1: 되네. 내가 뒤 말하지. 내가 털림에도 세게 군대 요 면들. 아, 대신도 내가 아비카스에서 소고 면제 요 말아. 말하지. 비배 면등 얘기. 돈도 소소소 건조마지 꼬아는 용과 말아.
0: 응.
1: 고여 더저고 참죠. 고 뉴베 약속하고 가디 유명 저 말아. 응. 내가 메도 기르기매 데뷔르기매 베나 데뷔인 동가 약속을 봐. 메도 있는 약가 약속을 봐. 아니 자와 베나 같이 메게 자된데 당구에 면자 있나. 아니 같이 당 그래. 에 로마 된데 있는 같이 당 그래. 깡 된데 있는 같이 당. 어다 돈줄 메고 되고 더저 된데도 막 거야. 되네. 디 님에 거저 왕게 아니 고야 소남기 제구역들 배나 근데 신다고 그래서 요 말아 근데 질라 주당 그래
0: 같지
1: 근데 질 저거
0: 자주 기회
1: 어다 딘저기 낭대되게도 무슨 거는 거 로든 디 말한지 단다 근데네 디 신지 전화하게 되지면 거 농대 다 된선 전화라도 디 뉴뉴로 봐 이해요 다 제일한 잠지마도 딘저기 쉽도 딘저
0: 요 말이죠.
1: 뭐만 있나 요르다. 디시드여도 야 딘드나 말한저 딘드는 시 시드여 말해. 말한저디 콘들레 간장 원대쳐요. 간선 디 만저 더저 돈저 빼디 키부시라 그러고. 간선 만저 링네 되긴 해시고. 지디 자나기 지경 말한저랑 비베 된 상아 디 말한저 비베 사저 토불강 네 디다. 자가르 자나니 사저만 그 두지 두바선도 러가르도가 그런 말한서라는 게 사제들 때는 소저로와 그 말한서 유능들 참아지 뒤에 더저고도 난 던져 빼나 제장스에라 소와 빼나 말한서 던져 제체라 등구도가 쉽다 제체 봐라 쓰게 된다
0: 제제
1: 던져 상마 아니 자간에 던져 뒤죽 걸어도 응지 좀 빠뜨마 응지 망고 저요 마 딱 티부셔보
0: 뭐지 사가 티부셔 또 안 가셔야 신지다. 벤더 러사선데 양아주 차케야데.
1: 어레. 다디 고 자나 신지 코나야 이직신 고 자나랑 디체는 로가지로 봐. 고 먼저 띠띠 좀 말해. 타이네야 신지네 렉처 망고지 말한 저 시에요. 벤더 자나 렁지 쓰게 되는 거야. 너도 되는 거라. 렁고직도 미지체. 근데 이러면서 드는 독지 뒤져 줘 봐. 그 망조야 갑이 쉬우실 때.
0: 나스.
1: 망조기 녀비셈는 때. 로드 독사가 지면 내가 가르 망자 가르스 얘기해서는 자나는 그 다로 근대지도 게 철주 세줘 말아 그 나올라 낭도 저 철주도 야한데래 그래서 다로 철주 상시에 아니 그 밀라 나자도 좀 더 대단 치를 빼는 미 단말라 되어요 갬블라 되어요 디 집은 남라 되어요 세게 된 저기 뒤에군요 아니 나자로 된대 야 유미 딘저기 디시 망고지 된 그래. 딜이야 망조즈 레몬티데 시니. 야 바디 딜 디시 얘기 요 때야. 디시 얘기 되던 멤베 고라 망조 누스야. 더긴 걸 지는 지는 시래. 디시 티에도 버든 디 되게 본데 봐. 맨 한국에 달로 한국 니가 비샤 차바셔 요 쓰게서 근데 그거 그 디시 그 망조랑 뒤 디 탈수시고요. 돈도 상모 되네 좀 그랬잖아. 자나 신지 쓰게 되네 좀린 저래.
0: 아.
1: 능리. 다디 고 다이네 제일한다 디디 망부지 고야 자간에 중간다 뒤죽 걸어 나올 수 있겠다는 응지 때문에 되는 거라 고 쪽도 이런 시 좀 보시라요 다 고 디스 정 말에 말한 수 신지되다 디 만절로도 디 아니 뒤죽 누가 더 저 말에 고 코간에서는 만절을 한 거 비벼서 이제 들든 말아 내가 사지 마 그러와 말은 수 디 사서 더 고 음식 주워 들어가라 고냐 디 멘저 망고요. 고 다 수익인데 직벌해. 고 수익인 기초 받았네.
2: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3: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알아주 중요히 야기하다 불어봐 내 수익이 Nebar to su lindu gane, lemba de chepti dunga. Miri rengi gine, duriya di haja che kecha wa jiri xaasi.
4: Ramana dojo yi nanda, nga tuyo kuba ki lingi ki sali epo ki zhong yi nanda. Da zhong di su su su nolong ne, minna mambu chindu, sanchin bimu dang, sida niga ki nangin di di chik shidur chewa yin. Kume di niga ki nangin ki, dang ni kepti ki chuzo ki ke zhong dang, chulu dang, rengi dang, penjor dang da, nizu mambu chi chong gundu. Miri di niga ki, rengi ki musei ki chechu chi yang tong gundu.
5: Töge tanangaranzu mangju gi juze gi shabu din töge ri ne ne devji ni di lugyu di ring ta jure mase ga tanangaranzu she shabu din hajang gi tusun so bu töge din luga gi jure di jibdu da ba da töge ri ne di ni kara san gi ring gu de lugyu ring gu yin ba tusun so bu yin de da di den chi wo
2: ti ni kang jung xi ri ge be rang zhe yin la di ni xi ri gi ning ju xu ru we xu zhe la 강중 시리 체크인 시벨리 텐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뒤즈체
0: 샘벌링게 탄들링게게 센시미디니 베기 소아릭베 멘시 송지고라 펜정 뷰루 수리 로링키 기겐 체무와 라찬스남도 갤라소 제르시베 낭튼디지 무튜네 저버세러나
6: 먼저로 되나게라 체지 렉신 산제다 아니 니모인다 테리 베나 차와 이제 가르치네 야우도 야메나 야우민도 산제메베 나데나
1: 버르제
6: 딘스강로 지나네 퉁고리라
1: 지네 퉁크레디 간세나 또 지하에 걸 쪼체시 직보고다 멍지고다 중화레 타긴 쉬쉬 아 디네 또 던도 데려 다 던도 믹서 데려 봐. 말한저 세제 대에 들어와.
6: 세제 대에.
1: 세제 대에 뒤 맞다 용디 다 세제라 다 십도 다신 게 공부서 주래. 너무 다가 죽는 콜라 뒤 지단 지자 믹서 세 맞대. 지라 말한저 거 드린 세제 근래서
6: 두고. 두고.
1: 생애직 때. 하디네 지자 미소소도 안 뜨니. 미소소로 다다 지워 봐. 어디제 뜨니. 고직 뒤세자 그래. 다들네 믹서 가지고 얌베나 니나지엘라 소바. 딘데 다 셴바 딘데 가지고 말해. 야 콘솔 좀 그게 돼 믹서로 와. 근데 독세는 거란 저 다 그래 다 죽나.
6: 아.
1: 다들네 고 동안한 저 다 망게다 라고 좀 말해. 긴 말로 와. 진짜 죽나 지다 지다 믹서 전 딘데 전 막 다 그래.
6: 네스.
1: 던전 나올 때나 말하자면 면주 제외 규리는 거야 로도 딱 그래.
6: 네스.
1: 배주 딱 그래. 멤버지 인베이나 로도 딱 맞이나 아니 면주이디 용다 용거래대 그 면주이디 제차 제가 죽네야 용어 말이고.
6: 시.
1: 로도 딱 맞. 그래서 로도 나온 거.
6: 시디 샘저와.
1: 믹서 미소스 로다 딱 미소스 감던스 때네 아니 제라 딱 거. 배는 면서에 있는 거. 배는 그래서 배배서 어리고 나와라. 메자샤고 세운도 민도가 뭐 메제베
6: 메게야
1: 한 따르가시야 차제베도가
6: 어지
1: 아니 맨주까지 룸제베세라 소고 주버지엘라 소고
6: 된저기다 미세
1: 자침 보여라 되는 메세 되는 맨주 맨주 제가 죽네 맨주 저때 되는 미 네버 강군지기 체도 되는 맨주 소요 죽네 어 던졌라 그래 카페 메때 버치 다 쟤네 득도 득고 와라 돼 이네 꼭 딜레장 약봐 말한저 꼭 최담제 된제인데 고 니슈 좀 되지 지금 감디 창 지기질 던져 봐 지기질 떠는 마다 그러나 미소스 조예티 요마로 봐고 말한 조에 지 지금 감다 떠요 그러 봐 떠용디 그 주인이 되다도 무슨 말한 조 바 자리용디 네 제란 됐다 됐네 제자 야가 됐다네 걸 제베 나버들 변도 디 제란디 디 미티다 아니 미티 중앙 감디다 제란디 튼부 죽나 아니 코에치에도 이메베나 나바지기 제도 면소와 있는다 면주 제비 있는다 아니 그 배에디야 약을 봐 어 동시에는 아니 말이죠 인지민지야 로도 다시 멤버이 디 로도 다마신 아니 멤버 야시다 대지 용어 말해 디 대산 체리바 누르 누적 탄다 말이죠 소화를 봐 팅팅로 소화를 보던 주에 멤버 던 주 시작주 제 가지고 지디 고 대조육 들으시고 딱 그거가 그러나 대산 누적 있나 되나 시작주시도 다가가게 될래 배주 될 때 그러고
6: 나서
1: 배나 제가 주변에서 때 다가 약한다 배나 양주변에 던진 인지도 그 주위도 멤버들 샥주 지루와 말했어 그거. 그 도저히 주인이랑 시대 때 민속 그 그렇죠 왔어 말이야. 주인이랑 시고 잡을 잡아 인데 만주 지에들 팬들 개발 열었어 그거. 어들

시디 세강 먹뉴 지리 제베 토 제체 된당 참배 겐남장 냠시기 제네 응바르 촌바르 제라 책제 남 세강 등동 지리 대양 책바르 저촌기 세강 시르 대바지 지네 겐데 뜸베 냥아기 자외 수균 떴네 세강 먹뉴 지리기 겐남 냠시기 티유바티 냥아 메로메 숑튼기 주구 양바르 쿠르베 리키 푸유바시 샴라 링게네 도가르 셴중 세린 완게 기잠바다 참바 겐젠 라지 슈다 나싱 편조 메마 비준 칸네 비준 나웨 표기 내슝 증루기 점초 증니 기체시 임바 슈노 담이 기 뜸기 제바 편논네 단데 표게 룽진기 깨주당 튐버라 좀지 원참당자네 양준 슈바티 리우주바티 세라나 티세 방남니 자 쿠르부 롱바 마춥디 고차당 쳔차 돈나 냐젠긴 류참무 잠양사디 자체라 베베 도버치바다 티네 자티다 휴디 뉴베 스와 주식베 다규원나 자 쿠르부지 좀미세도 휴어 뉴베 스와 치다르기 시 이체디 게불라 네메기제 초근도 체버추자 팀기직비 팀게라 소방 스와 체네 자체라 을루시 싱싱부르 게베 포탄도 듀버시 Tezi Siba Xunu Nangwa Bumdengi Putangki Chicha Zankar Hindu Towa Ngyola Sokwa Tsunja Pimbe Kabe Da Tsungkung Khebar Pakbe Zebar Cheba Shigla Tee Mangna Dokato Mugjing Yip Chubshiba Da Dumbu Dabu Dugwa Tongne Kar Tini Shigbe Letab Ngambar Duchao Nyamne Meba Changne Xunti Dungshin Sokye Dang Denbar Chibbe Lakcha Ni Ja Niki Mirungde Gebu shunu dami ki kocha rubye tse na dagi lekbar dagwale. Cuncha ni, ndorji palam ki yuntian tang denbe ndowa kato mugjing yip chubshi tang. Dunpu tabu yungki. Deyang, chubshi be ni mehi wo. Dunpu tabu ni towa giwo she shubye. Ona, de tabu dowa ngozarje nyurdu nyebar kishik. Kedi lakzir masu na tsarjebar chao she. Lumbang namda tildrabashi. Tene chongkirki geba tang pyumi tang, pyubi tamje choa tang chongzam gundu kiamshing zayang manye be ngayashing tubar turbe tse. Siba shunyu shenki menglun bar che de, chiba shunu shigla surki leba tang. Te kyang ngayandi lekbar doashing jeba le. Zankarki mangna duwa tenyin duba tongne, gebu la ndebar suyashing. Te tsi nawe duisi tabur turbe, Dining daagi sun namgi tuli chubawo nyamdi lunbang namla meba. Kuy namni chizam ngaywar chenang ngaywar jebu mebar kurmyoki. Koy sun namgi tuli chibaddi likbar ngundu kurba dechir. Tani zankar shigla duwa ngocar jen dini langwar dishik je gubarsi. Tetsi bao siba shunu dini tabla kejin shirabdang denbe titar mirik shi siki meba. Nganju yugyu jorwa yi paru luwe semchangwa tini tambe zhengxinde gongchir dani denbar ma. Sibi gense shunu ti tondar chile dagja la sazen yale zembu ni rube goba che denga. Rangja lumbu duksim jen shenjur mesu chakdo ki tsumi kipu gashi ki dala chamyu nesu kyuru miyi dagbu zunglayang chakba mayin drobar chi. Tijir pochang ozar jen Nyamni mirung rangsar xio xie xubi. Cunche jigli gyobe koja zhubar nina, zangar tini dobtang denbe mbang gyudi xikjing zhubar la chaga jiyang machi su xi doa tini limbe dakun ki kar xikbar nguntu chokba na. Jeo la ning yeshing samba mammebe lumbu namni simgi ma suibar gebu yabse kalawadir songne suiba. La siksu su Dagja namni lochu duwa nyangdobtang mindenba. Namji shiribki tutang chewa nikichir suewar chewa gayang machi mu. Wengang dagja nyinglesu gyurbe cui chungse gongshik. Ngaribki duna dun lochu tang nasu ki genba. Jeo la kuibar dawa namni kuy nyingba jeba xindu yewar polne. Serpu yi dun mirungwa. Ngarkia tang chakdo ki gyune nyenba. Lokbe lochu jen gazam ki wangdu gyurde, rangki bangnam nyen shindu chambar weba la
地心都真的哪知道家的嫉妒呢解剖国家主把的桥写村南江修地去你说呢虽为切都国党听见了说完没了事宋图呢帕瑞给国外自我的民女被增加的信念罗阿林国书写大家给特别难度区别罗出年把罗北难度就外听你熟悉给说立把松悉及区别给不蒙别军人直的立把的卖房罗把的国行对南对南平均差不多给制度区别艰难协堂给密码确保了流行总部差五百干部两南数百多万轻百车的多万定能度过了双车三期两松瓦开了车的却军人多把车样替密怎样没到啊人心度那把七把提心度人不能了谈话没准备那一边定图那一边把梦心机不清心度个性独当吃别我把定的书你把错了强心度没吧落去可给密的超越对人对他差不多给军人乱别起码面试让给绿了村给那把名誉别国家政府你军度团圆把引起帮哪儿我的可是几把咱们但那都这把没影响年把那儿输去都容我隐秘落去上不得包西北学女电把隐别却能差马托把的卡罗把的独居即灭别人不没绿梦醒人没干呢将没马玩鱼鱼不出去路差把绿东把灭不把灭心空度去尽得把是天天那儿样人不苍白论点铁长不起的说话我与拼作为力满样性落去就是地球什么多但我特别认定啥意的你错那就可以先出别替你推梦没一偏见自长不灭样满人打我心居民偏心原点恰之我有句自己突出宁愿的落别难度各位瞧为他实际究竟动物没猜落是区别样年度满度你灭吧独居我话你是区别区艺术落意让我来光的昔日前期主编查瓦塔，罗曼伦布伊吉说过话，前面出席等你先点起，阿里多的伦布确实了，一段中文苦个没几遍，拿了蛮多毛文继续查写，叫我查不定性，你把图面慢慢切的，他去伦布奶奶兄弟文明偏偏念书不巴的，提醒都伦布了说过咸阳，说慢把长不毛话。要当救命吧！人心生活天难呢，世界浪漫心都多玩起劲。康熙，最早的国内团出版了开吧，当马王随即马玩起，策划出版随即出版起。每年百当百年，年百当百世纪，几位天真的举子七八天难呢，我们心对劲，其他的其他年百了，当我对门七八十。偏别自己就是我独自一句，那我人间难度从前呢？你把这边策动没绿吧？你那边当地四万七日干，另一南边这边土灭吧？没打先给秋绿秋白天，那边南山古柏冬气样，天了阳山深度几块大。龙岩满当全部修冬呢？所以就是自己两天扛胖吧，啥打一个天冷接秋白。面对孙悟空吧，恰怎么？决定的呢？偏不骂你，你们干嘛心都切干的？体外将你肋巴动不了，眼巴切吧，心都干不了。明年那样偏别最年轻，那样农民当地多少元钱？偏别分别都是用当呢？生女土著通当吃着去。天年家产给家能修地起来了修行，再看太阳白白洗的。多啊提你的客气加入呢西北许女三吧他呢大给这我偏目起做的帮他们给存着了说法你没法切再看开把这样设计给碰不及度去把那你为他呢日常心度准备对你的一路三的他呢批准给选拔大错弄给得票检查我是约把的有句律呢选拔切的
니타 체베 자신도 라르메옹웨 탐잡괴니 첸 톡타 시베 겐기 초수 짐버시 대낭바르 따초 지위 룽기 더쇼젠 티니 체뮤찰라 포르발 교토 시 직신 뜻답을 교내 개불라 쇠웨 렘부타기 시베 슈누양 딱자기 미글람투 마춘나 대류바 마인창 시마싱 초 군도 제양 마니네 탐제 이 롱롱불 교대 옙세 렘부제바 최기 예수 시 소소니 님에게 자티리리 쪼바나 개부타웰로치 일 동외 쿠르기 투병 진명년바 따르도 쥐네 메바 나오타 직딘 디두기 남준니 쳔게 리무따르 지양 지나 닝레 중을 기식 뺀나 덥차 남장 젠가니 치마와 서실 쥐라 젠가니 치토와 남칼란 등월 쥐바 대신도 닥자경 급간니 푼숨 촉바 탐지기 쩔숨바 릭조기 뼈 강인바 렌길 지방 중라 급간니 멘드바 토도 퍼바 냠녜베 니급장스나 지칠 이슈마르치 대외나 냥도탕 뎀베 렘보 코르당 제바 거시 뉴르와르 통라 요탕 규 초웨 머룽바테 락젤 숨바르 키식 지 고와나 렘방 페무치니 깨오찌기 삼바 신두 탐제 튠바르 디게투 게부 추베 람두 슈네 록베 차와 거시 주바 Dekto jen di jesu zhangbe jicha xie kubal xueba ni didate. Chipsi mebe junba xindu tangne chidar gowa ni nawe gebdu long tangwa tar chene chime

신기 당충이 매바 제마타니 나위기 연대탕니 봉기니 차시 지리 사바니 주주 랑솔 도와기 런던 다와 사바라 파오시바 슈누시 제바 마누르 민탕테 튕규 제외 튕기칠 리시 내게 돕네야 군지 밀류 덴바니 응순 숙진 신규르데 냠니 마큐르 신지이 칸에 타르웨 기프르송 타니 단지 춘진기 케일레 최와 지진도 리체 칼 샤르잠키 더이 군디 제가니 콩네 그베 계산톱 툰디엔 바위 주베 투 파르 슘레 셴메나 교장 가와 붐차키 킹신 유기 르제라 원바 메바 대이칠 타도 냥도 뿡게지 지차와라 소바 가웨 땀 망부체네 라리양 뿡소 첸부 슈람투 슈바시 티네 그웨 시마 콜당 제바 젠센 둠부 치신 대베 레타다 주베 슈키 제네 개불 렘부르 제베 감두 라디 신제 튜바 니뮤테 빼마탕 총바르체네 메바 게마 직도 낙베 레망부 제푸 메세 튜순 도와신 교진 농베 차월 슈베타 링미 머루 주디 공산지 디네 두가 데탈 닥자 나 단미 응파 셈물 답차야 드버 까웨 장애 현부시 공라 녀티 제월 숨바나 시버 슈누르 차된 바오티 녀기 푸트 라틴 종스규 라리앙 초디 릭버 도바나 현부 파리 종기 뉴싱시 파다 체도 양비 큐마르 응경의 옛라 시이 뽕비초 잠수 파르 땀밍은 바통 티지 렌지 그와 머뉴나 수양 시당 치자 미냠디 리수 듀두 라양 용어들 주베 탐차 땜부 그 줄장 난기 삼베 캐바르 타데도 차루에 림 숙두 메베칠 갸차 깨외 초근 돕기네 능이 랑지 제규 뜻신송 티지르 장원 체외 딜하미 타니 미키 철만 대표자 링푸르 메토 계급 디코나 jombe yatam jete la ngebe. Shunti jangne yale zembu yi lusu gyobar nuna lu la gu. Shirib nyangdub jengi lumbu cho chinan dakja chakto yu mebe. Bungi zowur gu di yungur shu. Dobgi nyenbe chabru mokbong ki. Shanti shumbar nuna tu la pub. Sumi pendum cigi duzi ju. Yangyang tangwe timjang dinzin ki. Gomba shichir zadar tonne kyang. Lekbar mawa tepang jowen dik yujur mawe ngurki pumbale choksi tuki cho ta baba tela roke judu lektongne namgun longsu jube tadirisi si chuzi zumu tetang teta jubarji. Kongdu lenge ne sen nawa tini dokar shepchung cirin wanke ki zambadang chamba genzen la ne shuta nangshi penchong mema bijun kangne bijun nangwe Pyoki nashun jinglu ki zamchung rimu nye ki chashi ginba shunu dami ki damgyu jeba. Pyono ne tante pyoge lungting ki gajwe tang tunbara zumji wensamdang zhane yangdui shuba ti liu juba tishi. Sengelengi, tengdi pyoge lungting be lisan pyusimba yin. Lisan jachu tang jichu nangkeni gayaan la tang. Shibshi chenggu ba ni gesan zhuga la ri. Tengge shudenja.

생의 남서 남불행기의 내 원점 체매 루얀 시베니 신신심 나와 닝타분의 토제난 슈기 내샌디 케기니 명예 톱스의 토베 루아유라 원점 체매 루얀 시베니 샌디 샌의 니로 슈로나

농촌 산시 유배가 지선번 행계 쇼부들이 농촌 케이츠람디규 탄들행계 내생 우소벌리 센디니 펜초 농촌년 친례공기 표가 농촌 토구지 수배냥 포년 태동린 체이 디링케 리스바상냥 포년 리센디 덴준의 남부초 조용시규타 이게 내가 처리 센세부타 리센케 친천 지디 규제이나 크랑케 투균의 센저와 루시 리구난 초유 탄 센시미디이나 투덴지미나네 단남베 나이게 가세케 시베 송세디이 코메 송세디가 青龙村 kissing and trouble hinged a

0: 那现在我们从某天里现在说南京开始跟宠物从此来年一年能把三千万滚头三十八三千里钱做用吧你们的里天里汉松来年大南北刚刚他们是被苏县地这个学姐平均龙城年吃了一碗开里钱做用不听给了平均那不说图心周边边面对学院所那下今天某天我们从新跟宠物成名了他三个干部学年困难一年天里里钱三部体拒绝想去苏县地里钱做用不谈谈那些培育老张中滚头
1: 차례난시 유배 나이 초보 처음 생길이야 표제 남부소 토심 조부탄 디네 이나 파유 지단을 쇼 유배 빈치 용탈 해사 쇼 유배타 사초 컨설 쇼 유배 빈치 생길이야 표 인수 나시

위엔 당원대 디스모레 진주로 떼바스 숨으로와라 진주로 떼바 시베 코드연양 체 강시 아 체 강시 예수기 남배 진주기 이게 강기 타다 다 충바 양만의 주디 남아 강롱기 타네 조르괴베 체그지르 야이나 진주로 떼바스 시베레 베나가조 Yanje dhubhe dhubje laga jumbe omu nana sungma nashin taba seki kanga ki atang tami itang yi sheba dhubu. Tonsu sangma yinna jinju lo dheba di sheba wala. Tan nami sheba di. Tumi lekja ki tato shung ki nama shin pe dir yang nami gaya ki namsha kam yiwa di zay nama di. Ona nami seya di kante jikla koku kwa resna. Jurshi ming te la nami che te tang te jane rang su su. Ngo tang, nu ba, so, so su nambar yewa am, nambar jibar chibay, tini nami shi, da nangwar zir. Da nami gebu dike nangne, nami tangbo, ming tam jibar pu, xie nam karasana, che yang ri. Che tang nami shiba so, xiebe gabgi che se zidwa la. Che ni, ming tang, chik so, 현탕 송지기 맞잖아 최능이기 덥기 저저 강야 대미누브레 빼지차샤 디데급기 가야다 캬키구기 가야다 캬키구기 다가나신 라든급 다시도 두 다가나신 게 따등 못 대더블로 야 차투는 시에버이나 최디게 민현다다 송지기 맞잖아 최능이기 저버 강야 대미투브레 현변아 라든급기 라 라든급기 라 타가는 신기 라든급기 나더블야 차촌의 시에베이나 디게 체르베 다고나 체디게 랑도게 제바 강한 때미누베레 언디 체인베 나라 나더부 민어 주베 겁라 르룩 자이 코든 때바요 르룽기 라이 코든 때바요 나차 더부 나디 코든 때바요 언디 Lelu, lelung, naza xie suwa ki kubsu chungwe radabu yina ming re ma doa jiki che ma re. Che di di ming la jubaya yore la yang che le jubaya yore. Nye shuwe di karasi na tuen tenpa yore de dike ming re ma doa jiki che ma re suwe. Che rengi ki jiba kanyang ten ma tuba re. Ta wana dinde ten nugu meba yina che me na jiga yuba na. Che me na jiga warwa. 배지 토바 딘데 긴도 카브레 체메나 자완이네 용도비아 말이 체메나 데네 가차레 이기 뎁조스 규데양 제들 케지 데메누브레 네 배지샤 신켄지 나제도 신제 제바도블야 차츠니 시에베이나 케세 배지 디나라 가야다 차규 기사 기세 디다 다시 주 두시베 체디니니 머슝나 답비디 가르쳐래 신계 낙제 신계 세지 차버리 디차나 치바보 신계기 유 낙제도 신계배 코든디 파르기 강사라야 다쭈 못버리 체장 체세디 다 컨데지로 코그레스나 제바 강릉시 땜발이야 팬토바 예매 대월 시베 다디리를 시버리 체세디 오는 코든원은 아주 20지 체버이나 체세디 언니 컨데지로 코고와데스나 체세디 민탕 민 민탕 칙소 예매 체밤 톡발 체네 주드 강시 때바로 팬 톡발 치네기 다시글야이나 테슬로데 체세디 차와 민기 겁라야이나 딜라야이나 코 투숨지어레 투숨디 마음바데 어원 파라다 차사체 탄다와 어원 파라다 차타체 대베 내거로 인나 파라다 차타체 파라다 차타체 더부 인버리 솜다가 제바 망부지기 나라야 체스 민디 피지 집에 규름 나라 딜라 문주가 이디 치외 서도 디원의 시에베 인나 문주가 이 치워 딜라 금제 매바딘데 자원인의 의미도 퓨게나 저도 강신 원발 제발 명탕 칙소 표숨 초고 시작 요하래
다가 넣으신 게 민당 취소 예매 투입

0: 啊，伢们呢，这会儿起来，吃点姜，咸辣，没过不是越越的。俺这老总吃吧，越铁打扛力团的皮具套，让个店里边决定几的，我把钱呢，给你给我咸辣，打这边吃的了，开吃不热了，俺就卡着地套了，只能吃块的，开吃不起来的。接着的个，徐姐，那俺这菜，是的，肯德基了，烤糊涂的。 那么些吧的，肯德基了烤糊涂的，今朝了豆包汤，麻豆包些吧的，用你肯德基了烤糊涂的，在外西街的个人呢，阿拉谈到俺这县外的开吃么印章，俺开不起了，那些个拳头他也做了呀，我这说不赢。
1: 新疆那么做，公干么上？
0: 当代天南村新兴八天的平江龙井年轻猎工培根龙井给龙井六七列前线，列前地南平江六大前面给跟青木娃七零多吉拉年，培根大锥一边过了七零南新月边，三南月秀。明当天一早的看的是那，过年你那。
2: 这个了几对的，看车都没多少的，工资开的，平安了呀，明天送差不十的，也不太大。拆了对呢，参加堂推不少麻钱呢，特进去不能行，明天差是过年，忙起来啥了呀？那就不点米头发的，别的能行，拆了，明天给客厅扛买不一年。 决定康熙单独拆地，明堂厕所也免退房，参加说前呢决定康熙单把的衙役呢，你不开进中国院的，听你对吧？听你错吧？听你不问娘些，难办妥呢？但决定改不那么大急，决定通定的一年点过个月呢，明堂拆你。
0: 二星参拜陪酒吃不了，爹呢？三国把俺们那怕热了，打着火的。车上打着一百公把能行，拉人土过去七个月的呢，还将给开车木子啦，卡着地拖了，俺就白白养七个月的。下面进入了对白车，那么写不来，俺其他个南西塘坡，那么。
2: 塘坡明章这边过了呀，那国足节我就学会。那么塘坡明章这边西边，咱们就读过了。咱们的了，咱们的了呀，那开就学不着的。开就是看的是呢，我点抗议吧，天热了，上我先刮把气呗，你不的那学起不起来，听不得。我是等白天大的开朗，天热个天先。 看马浪吧，羊们呢，估计买不起，点不着。别再吃下，一些年这些咱们应该的，是白天的下不赢呢。一些年这些可能嘞，先买吧的，点不着了。车上咱们的地价钱先高过去不的，别吃下。明咱们绝不是白咱们的地，我那听到开的点不着。明咱们绝不是白咱们的地，明可能嘞。 先马店呗，开把个团先打马店呗，团的点不着了。车上那么堂屋明章酒吧，西边怎么地了？估计地要的。车上那么堂屋明章酒吧，西边的名字点不着。第一怕配呗，提名个团先马店不着。特别我这松是不能行，随就给一万几单能行，西边一呢。
0: 堂屋都开始写不得是那，老都写不得。那么堂屋名章酒吧的写要嘛的，水军这边忙起来就难了。俺他的爹呀，写的七百九十难了，老师，那么堂屋名章酒吧写不得，主角，亲爱的，我就写不得。这边忙不难了呀的，老师要的钱要嘛的，可就写不得是那老都堂直接写不得。老都堂直接写不得，搁不了呀，那他这边太大度。 工资忙不，就再难接，天天老多的着急，这些干啥？他西边工资开的单独个，我那天天是这些给我们这个月他没说，老多西边给不了呀，我这去给。俺爹，那么他们老是姐姐，我这去过工资开的是那。 진주로 때베 체남이 시바스 러르발라 진주로 때베 딘데 개 마레데 꼰남이 인자 남이 타무 민감 쪽에 인자 시구두스 니네네 카데 남이 당고 민담 제바 당 제외 시제 볼친치 나도 신고야디 개친부 인자 다데 친아 로스 제제 남이 당고 민담 제바 등에 시에바 인 남이 당고 민담 제바 시에바디 千里 쪽쪽 태려야 이나 따당스 내래 문지 미직바 크셰지도 내래리신 모두 죽은다 당보 문제 캐베 남이 당고 민담 주바 시바 디 체니 쪽베 거려야 디숨어리 이게 지잠기 제든 강양 메든지 이게 두마 뒤네 민용어 인숨어리 송디 라 민주주기 남방 양면나 이게 창어 뒤네 수외 남이 당고 민담 주베 제시지 제샤 성구도 송당디 아래 대비 있나 퇴는 내배 송당지 레성게 디나나 총에 투머시바 두가라 투머시베 이 두디 근데지로 고구가래서나 니예 두발라 고구가래 니예 퇴나라야이나 민강시 두두 내바도 이게 니예 두디 세와 최고가 여바 퇴기 체주인바 원배차네 송버지 레성게 배차샤 라납다 나 차십주 추 마딩부 메 라키구 리 마키구 미카 미 다가는 신게 라갑다 깡아 깡바 더블야 차춘의 셰베이나 민디게 창마로 이게 두마 뒤네 민잔 세와 주바샤다리 안넘그 표지 집에 규린 나라 빼나 사파차샤마나차 차 시소 안주 미르나 야이나 이게 두마 머드장 태당 태의 민암 코드 세월 미주바 이나섬 주바 유바 양만나 주바 유바 키 통바 오나 공도 시에베 베티다라 이게 두마 머드장 태당 태의 민 세월 미주바를 베스나 다다리 단당 안주 미르나 야 통어디 카데스나 이게 짱바 지게 된지 오담 주바 남이 당구 땜배 나와라지 심어대 샴기 금전타 내루디게 오드 체바규 대달랑 진죽 슈유바 야마나 이거 두머 뒤유배 시장 시조디 나도 또 두구래 공도 시에배 사파차 샤더블라 개설제기 왕투 이조 경치를 방바잠 레마도 대다랑 전도 진주가 이디 슈가래 금제 가르래 투미 자와 나와야 모이 이게 메바나 푸이 주바 메바르구 푸이 대다 남아양 주바 제바 메나니 민탕 치장 세 미뉴스 투미 자와 나와야 워스 송요래 진주 이게 시엔 메베 타르 얘네 민소 두두 진주기 이기 어이니 네바투 졸거바디 투미 공바제 제자 민가라 안주 내익딘데 버진 따로 집에 규림이 나라 진주 이기 셴메베 지르야 진주기 어이 슈베 빼망보 통규여바 더버제 치수 이기 카지라 진주기 어이 머슈강 퇴라 추와 윤고아마레 매왕인장 이수르 양외치도 어이디 원수 미치와르 방월치루디 다와레 양제 두배 도지라기 준배왕매 남아야이나 춘동기 정신 댄배고네 셰민딘데지 송유바 짱바푸라 아다구 구기 제도 젠라 뽕 세기 송디 내든 딜라미제 거두 어이 치르 거두 어이 방추어그르베 디고라 치베 춘돔 릉신댐베 숭지레 지강 당무디나와 짱바풀라 아다고여송에게 짱바시 두가라 짱바디 컨대직로 고구글에서나 뭐 지 고 도 소 강양 머슈베 이게 딘대직로 고구가래
2: 하오나 다리 장바디 근데 저랬으나 장바 강식라 장바이

0: 이게 강시라 세게 된다지 장바 이게 강시라 우주기 이게 강시 쇼윤나 장바 푸스 제자 장바 임바 강시라 우주 이게 강시 쇼윤나 진주기 이게 시험 매배 끌어야 우주 명시탕 진주소 강임바 추어 맹외치도 미추외치도 의기 내바 조국래 송어제 빼지 차샤 卡塞就具备呢卡迪了我就去修个呢别那没我卡卡的不卡迪了我就没有的修不康熙了因为南开康文国个月呢卡迪了呀进就阿的修件卡卡了呀我就他修个月呢卡迪他了呀呀将不平均的话将不平均有的在呢卡迪他了呀进就阿修不得不别的能行高楼给卡汤刚爱给卡汤个些给卡汤
1: 사자마부르시베마시베드부 창마로카데스나 이게 가르쳐야 다마 담차래 제자 양바 표제기 이글라 인지미지 가르쳐오래서나 진주 이게 시험에 걸러야이나 진주 의익디 내바도 조국으로 해서
0: 리젠디 나라야 남인당은 민감 죄바 시험 현재적으로 모두 쉬우신 바인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送仪。
1: 세계는게 공감사 샴라 선교로 냠자리젠쇼 주인 땡디 선교로 긴난된조원이
2: 시진핑키 딘지로친다니 시지람에 진비의 종통키 겐내 뚱진나와 지대주비고타
1: 사무사르베 갸람사바라 니티치 제블레 뷰리기 맨주 통공기 망라 팬디 준비 고로
2: 중공중앙탄 기지시교카 중앙무회지키 장로라 신분이베 카규치치싱다제교탄
1: 吴飞塔张宏章拉考据保卫实际参与这个马赛人不松变考据节气行大追据电表切别过了二零一零了我的穷勇美被编剧贴近女婿追据引起金囊规划的一零期二零各种萨巴拉各种单的让随结构及开变了松勇切据引起追别过了所因
2: 相听的松勇期能就习近平说了
1: 这个来过呢别别你出到我这边参与女婿人 계급기조시시진핑키하가안티시진리메라로진단데콘쯤비야지둔계급기중동라담도중대게네뚠진토바다저시들레슈유시진핑키니베로시링안주톡제팅니체데중국다쯤비예제와콩베조주로투몽토니지체유계급니비유첩세테펜준이지지제균두딩섭도침바다응외줍냠레라툼제유도사와톱징
3: 초마레든추튼조다
2: 偏定二位忙我准度于及电脑于第二个来库呢比为呢次冒用其地堂面呢超用呢就真用于途当局搜金就给不搜金陆天习近平去搜金那位当中央去迷茫其地堂体我来狂比动位特具给内部套下不谈即刻出席习近平公共面地堂中国组织求局求局归

0: 도 제토 당게 속진 니 슈바다 겁니 슈베 중국 창좀 주소 팅 림종기 공대 라다라 딩습 제바다 중국 창좀 주소 팅 시베 그지 튼균 낸된 제바 땡게 니기 탁주릉 신기 튼닝라 고와 딩습 림바 도시 시습도 동화다 로봅시 땡도 동화 송종이 투바제 제대 로드윈 시진핑기 속신 나와 당 중앙기 타고도 튼징어르웨 듬습 제바다 데니 까르지기 닝둡다 미슈 카듀기 닝둡 다르베 속진 동화 생두 토베 카듀바 미비르 송디 개가 통의기 이지 땡도 동화다 방아 체기 균균 제대 중국 남베 티럽제나 데니 계급 돕진족 준다 미래가 다르게 자샤 럽진라 균용네 구디 동지 메덥 회미 체급에 부규 체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수 기용미마 튜소 교련 오유련 칸키 오윤장 자오러지 이 친수니 비지미마 송한 지모라 사월도 침조 초진기 주시 카스토로타 지문나오시 자오러지 이 성인이 중국타 사오더월 친체 송례 로게 코로웨 천수 니무시 기흠니뷰 조다키 탑주니치오 기흠니뷰 저와 쿄용례 용률 공비치유 중국 초기 사오도 초다 냠토 기흠니뷰 조다키 튜모경문진 개치 튜모경문 제토 편지이치 서도동화타 냠례라 중류겸례 중국타 사오더월 기지와 규마체발 추세대회 토지도 립교로 구디동대유 지수무시 招了记忆创意部缺席天平时一起速度单年平时改变级别超过七个三五的创意中国几个早天来接受两部学牌中国创意能就学个他三五的创意念头平时增加他展念起大大进把念念念给平时能细来提取米七不见起早天母体接受送念 给后你不招他许个米招他给最米招为给客气早天念来给别天图调不他 망추 디게리 미니 니비 냠레키 로드 치니 벤조뇨 소냠데 띵소도 동와 망심 직전 요와 구디다니 벤주 시도타 저튠기 지타 담도 동와 총마 종례로 종료 갸보타 총마 증도 엄마 타경 체디 미지키 레와 직전 소고소 교로 구디 동와 제 체디유 지 디나유 招乐 지기 중국 개혁 미마 튜소기 산워도이 침소 소진왈 치튜 오유련칸타 총니뷰 자조 소초 미마 튜소기 튜미타 주미지기 저튜 종원라 중력겹디 침소 소교타 위위뇽도 피키 소태기 냠뇨 냠주치니 우주 냠례라 제침기 개린 치튜유 지 내그나유 招乐지이 터토 중국 공산당이 표준 캐시타 PKK 규정 시비 민망몽주내치 오주나오탄지 중국 초기 산호도 초타 개경 신신개념료 비치라 중류갸보타 랑소스 계급 공비타르게라 람디티외치와 치대유 지수무시 카스토로이 산호도타 중국니왈 친치송리 로키송시 총이부 편수진초타 편수이치 니편 냠게제치니 총리뷰자시 3미체발 소도다유 살워도이 중국초단념토 기흠니뷰조다이큐 튜모문진케치 튜인교야부체시 변조탄 센제 뮤추링내서 겹공기 냠레라 중료겹디 기흠니뷰미마라 디기 딘디준디유 살워도 침조소진키 중국 기업 미마 튜소와 비지타 편지 제시를 증교로 중료겹니 기흠니뷰지와 응어로의 피게타 무주냠례라 구디동치 지삼준대유 지송부시 왕동미 지문하 쇼규부시
0: 니글리군의 비빈니수 니자라 사내가기 레적해진라 땜병아 구디당대 벤조 뷰디 공배조교로 대교체신유 다와제베체니수님 장수 연청토 淮河주 자주쇼세 출람기 淮府 대배레적조의 랭겐디 큐용의 리룹신유 Tene huayhe chuwu gyazuru shuse chulamki tuiting nipe leche nang chusha tongki chajin zombe gagze leche tangpo teshe. Huayhe chuwu gyazuru shuse chulamki tuiting nipe leche ni gyagabki chubi leche khe chenpoji yinxin. Ji rinze la, tongmi gyada chukju rinyi da chengchung sumgyo bata. Tenge tuiting tangpo leche mungsi to, gyadrun da gyadrun che de chulo shungwe nubo kyun yong le chelu tangwa da tuisung. Dun nyedong rinbe chusin sha tong topde 淮河初步九个月的女子准男性出于。今朝的孟西这个月开始组织起来了，各地脚步东行于。在你说您，陕西西安的安钢牌的女主角他们在车库人物打了科学出的级别退了里边。美国五月所下东特别级，三年你娃的级角他们科学级退出，出自于松赞的出自于级别能准度通度出去的。 关中的陕西陆军瓦的出租机给编剧去军用的出租车。在你说您河南周口入平顶山的罗河的天天周口爬的女主角们给村镇人心给来着银白三把人民几队突的几队三百多么足够的将他们定居的呀孟西定居。平罗州女主角们准心白接然家给努不将错的中原的这句苏松林爬的女主主机冷不十二八天下东突就是。黑龙江哈尔滨土长沙市的学业三百七学的松花藏北三金地朗啊这对立足穷啊的三金的基人在了民意协同团结怎么性别哈尔滨的总的总派了判出从七百推出通道出去的北斗孔北的孟西军舰没把它电到东行去在你说您吉林桃南的帮美春哥吧顿是你说以推定一边那么长组织起过错误的我把切不赢呢南站的移动一宿街路路团结结果足够引行南站的准新别街路里的帮美春哥把顿吃一宿的军队的客队保留顿吃几团结突破者你家的甘肃的浙江派的东湖普罗姆罗街街以切同人铁柱劳动列车甘肃以前天同步西部下东突破时前天同步的秦岭日月努动的车界当局把的人在西部路东面出去的顶月经康天年冷地时比阿列各自切削的同步形式。明儿的来着冷地时比整个天在的就叫国内改善于。龙路浙江都街边来着冷地时比几人才了。今年年冬送给顶住他们月份的天内长街的努路下的街特区的各自更新女居住了形式。我把这部影呢上路到我西部的团结结果出版机落到了都同居的松江出租来改为唐山龙女甘肃的浙江土地居者。
1: 这个流库呢，比为了去结合这些具体清楚你开展接班性呢，到顶边得就排列去，让给温柔具体重新设规矩，确定总局领土，你给重组的改为这些仓位重组，你到你继续是不是三头盘了七年，提供了名册去，解决工作关系，留住是不是？湖北省情实验重启了方总。华龙燕重叠长望重错了人类明灭地别冷酷了日出去重启中卡给他不如做了几年女人为不藏嘛就多土重塑人别是最初给什么事重名王红利益听恩恩去女人给领个相冲突这个月陆归爸爸学年跑出记得就了咱们中几个月他将恩去金鸡国个年女人给领头马赛念一台超过了与所有国际几个片体会特别的轻松喜剧不是方总理温柔重塑的规矩女人给重塑的机会正式提供了最多重新的问题与泡泡地年冷火他明明冷火明明冷处举不他组织正式节觉得几几年日出给正式冷不消动起不是昨天两个表示重组的改变推出就是居住九三年今天天在重组年重旧头给我他重新给满足六十多个人的切不是方总估计组织两地比内期跟国外杨新奇我是你这全用给两个表示家庭学生怕的又不是满足所有别职业谈出席主农你归我姐作为国姐金俊六姐姐我姐来满足契约解决不是明儿昨天总就顶起两块的地年竞争期间感觉出去人年年感觉国际国军牌拖了这么大这几个来谈准准竞争起来玩起年来两天激动感觉是不是三头年吧年来四次我都感觉出去人年三头年吧女儿给来谈提醒地铺城市提高绝对头部在穷年女儿给我们最最起不年跟真气有这么事不恰桑诚信先气基地都归途不中年重新气女儿给诚信先气托咱们村金气先气西途不中时
2: 那么确定一样的女的那种对于的屁股的给保障女的那种谈到听见的声音不定呢中央论证的工作给听他们给声音的娘炸的这件事
0: 这个雷公呢被问你出俄里努斯部长贝森特以蔡尼说您俄里斯兄弟依然了边州铁的能手切入东局马赛依然了我的穷用美被边州开疆的旅被切得送去引起经常规约解决于贝森特以俄里斯兄弟依然给边州了得不是全部数据切切个人别俄里依然了细菌切为麦顿差距配置的被鬼顿没解决于 이런 지리부이 최니슈 인사다 베데

0: 어레 이란라 베베 벤조다 뉴종기 각동 사바라 균주 착부 제범마세 이란기 제답다 뉴슈 유도제대 계급기 기변다 이란 미만기 침중 개발라 송종 제주 인시 주유 이란기 진리부단 쉬엄바 자리바바디 인인테레 어레레 막돈 자주테 람노마 중웨 벤주 먹듭시바 민도 제대 이란라 나르베 치베 뉴슈 제대 대공기 방과 대조 극답 제기유 제주유 내주 시간 김민의 수세 체벌의 신은 어리 초막의 링건 닥젠기 닝두 교수 조승 아마테 제 니슈니네 칠로고 초유 대공 화성둔 닥젠기 조승 아마 의샤르 교도 레바다 링건 닥젠기 조승 아마 윤링 배주 집에 초기 뉴슈 세로 차지지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어지 개푼 팅탕보 아고 통조로 70줄레 개와타 초카키 어지 유진키 노르진네 츠기 피쇼타 강티 어지 변조기 디자티 니고소시비에 쯤제 치루 쯤시 하포로진키 기겐 치모와 칼룬데네이 어지 개푼키 노르진냠니 랑치 개푼키 키포기 세티 원라 파르투규인비 지중키 우이티오마오야네 불륜 제국규 무제 촘제 지금 지원 능수 티구규 지주부시 27년기 아고 동조로 70주니 개빈기 시규원비 더디 창가시 세대 개어 점마 임바 티웨 어지 노르시티 균투 지도도 조외 각제 섬지식시 리카규 무자타 노르시기 니가 균투 망토 조신유 지주부시 뉴욕 강진 촘제 마강 초승기 듄자 신주니 무세 퇴부 차유부시
0: 대글레군의 비벤니즈 인지다 파렌시 자르메 이들리 홀레 노르웨이 카나다 제기 제니슈닌 냠제세다식 비데 이스레기 이직회도 중미 댄드 그 주준 집에 제시를 균조 제범하세 이스레엘 세종기 제시대 남싱 치딘 체급의 규모 단유 계급 등부 이스레엘 세종기 조된 정부의 노교도 중미 댄드 그 준점 조급의 규모 단왔다 이스레기 조된 조위 노교도 중미 댄드 그 준부태니 계지 지림나 침계 임바 땡계 체유바 낸셰 제범하세 계급 등부 규모 당화 테리아 냠제 계조 등자 렌진 현소기 갑교 토비유
1: 공세 선교년 주수케 진지원 듀라타 도의 주인 리센 경고나게 계산디 기라시 메메 다지키 만주 라바라 추기지
2: 메메 부지키 만주 르부르 추기지
1: 추추디지키 만주 추주 렘바치
2: 차도 국계 지주이 모치 신세 렘바치
1: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2: 냠조 리미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1: 서초 강시키 유키 미남 용어치
2: 미리카키 둔지 야게당 퇴몽 국빈이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당 뚝슈 내서 저완 내서 제이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케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시구힌 텐디 레젠키 낭튜엔 조니 디르쿠 시낭키 중국타 몽골키 탄구젠 고규 냠레키 라글린 시베 고스타 여러키 중쿠 로구 랑콜라 문진 치탄 그르회 게브종 시베 고 알베스 주회 캬롬 슈르교 소친부타 여러키 추소 도졸라 최감 침부제베 고 게크 페케키 각즈니 멍시지크 중쿠 켈레키 중겐 쿠르회 앙글라 추슈 로칸 치슈키 고 자벤키 마게 징로 사르페 럽규 강고 타지토 제괴베 고 야튼타 냠레 튠조르 피게 제르 적페 렁부시 제베 고르소키 샴르 팅디 리진키 낭튠 십트남 센존나 몽크기 급샤 초싱친 다시 종키 양신 갸치웨 자당 토토 올렌디르케 사네티케 레미시키 제가 사르괴버 치티 페미토 그루웨 트럼바시키 잠토 용티 미세키 순경 춤제시 대유시 사괴페 춤베 낭토 마르테파 춘디토 럭토 가유바동시 可因소 말라키 윤진 딩고르 갸신 유시 원체 사네티케 쪽부인베 레미티 사괴파 말라키 안츠 럭토르 느즈미도워 싱기유페 마르포 용티 안소르 괴미시지타 콩타 레조초 닌다 레가 종키 람파스토 사디 규구유 콤스타 촌베 잠투 용디 럭촌남 대당 이민 더그 유바타 페미토 규르웨 촌바티 럭촌 네 자사르 규바마세 몽크토 유페 종크 마조 켈레타 사네티케 조페 냠토 자탕티 순경 지베 방불양 교육시 올해 디르크네 페미 춘바티 파스타 징부 미친 디르티니 중국 장람 튠공 디소키 몽크 계급토 마즈 차상 당티 마강 춘진 지폐 신신 공시 니르공 지신 유부타 테니 중크 몽크 계급토 마즈 차상 당티 마강 춘진 지폐 경수 춘워 디르시시 민아야 몽크 계급키 사콘 갸체 듄줄하 참라 세시 민주회 지그르키 슈킨 대뷰친 델레타 추레니 몽크 계크 변조르키 가딘 케진시갸시 중컴 쿠휴 냠시 인피에 자타